0: Ibjina zigindi khalujig rigni ki chabchung jinti yanzin ba nyamzun shi di. Torgan royin shabchu dang, armachin babjil ki zigindi khalujig rigni ki laji songchung jinzin dang, rigzhung shimjig dang, sartul peji la mgni shabdir shi. Chondish dang, zhongying royin tovlang dang, hennin tovchin, sichun royin tovlang, shanshi tovchin, shantung giyi tovchin, nangsuk giyi tovchin su, torung tovchani yongwi shimjig ba dang, gergin chemu su si marig royin sartun dang, 화르르그니 아담응 아멍르 알라잉 아당중 말르 아즈긴디 톱수 냠지 소르자 로잉 냠지 소제 제돈 코르 헨셰팔 냠크남바 텅디 쇼비 산기르 셰차르송 레첸디 쏨직바 카워른 초당 쏨징 간크바 소넘 체랑 당 화펜자 초모첼 스타클바 도르지 체랑 제초 스타클바 응측 체랑 당 소넘른 첸이현 화펜자 당 카우센
1: Chal shtul shtombi gazgishnin mali ba. Javshin charvi ngom tsar shtugjul jen.
2: Qalang kir shtoki huawi yin tungur bakan. Ngombir xsalvi rungi gandar nyan.
3: Shekir melung.

조금만 대단 드지람 등은 괜찮아요. 브라가 없으시오. 참다닝아 진냠 치다 되는 거 사자서 속어 남근이 천대 지는 저기 대랑 이제 그런 미녀람 즉박 당가 마창연이 편당 편이 쓰는 거 와르클람 등디 당가 저래 동치 잡자라 된치 땅 말아 집자근 참 등지나 쓰는 이하라 편선 조소 가족들에 대나양 따탈람다 시소시 고노진가 저래 대크근인다 같더라다 저거 칼라나 방냠 조시 주가치 대만 이제 그런 미녀람 즉박 당가 쓰는 이 동코 Tongkur ni rung munggu war kalam tindi tangga Jodih tong chik jab jara ngab chik ngab sim ni Jodih tong chik jab jara ngab chik ngab jik ngab Jodih tong chik jab jara gip chikor gik ngab Jodih tong chik jab jara jachik jatik ngab Jodih tong chik gip jak ngab Datang na yang tatar lam shik su shik unuh jeng Kalwana bag nyam chok shik juga chik ga Yeshi dike la jipa kegi singi Jekurun binirlim jikpaag tanga jikmoni chabjaag warkalam tkindi tanga jiri tongchi gibjara nga tang mili jabjani jiri tongchi gibjara dingan cham danayang tarta lamda shiksu shiko katiga kalwana bag nyam jokshi chuka chiga Jekurun binirlim jikpaag tanga chabjani chakaag warkalam chama dingjigri kadushi chuka Jakunmini lam chika chupa ka tanga chaka ni na kor mugu war ka lam chama yang den jagra ka dushi chukka. Jakunmini lam tik chik chika tanga salang ni da thonga war ka lam chama den jagra ka dushi chukka.

0: 시전 드럽스러랑 미람 카드 나티 람튼 우찌 참친 칠람바
1: 케젠 드럽스러랑 미람 카드 나티 녜무 담친 도르 우체 랍신 드럽스 람튼

레드그나마다 코니 주 늠느니 토파 와망그름금그라 시 사우셰타 저르크 야티그 디츠근된 손조나양 지 늠느니 년 토파 지나주거나 랑크르 칼라와나 반든지 사우시가 바 청마그 인지나 양 지 덴적 같은 덴지나 양 지 날리스 바가 도르노시고니 내지 잡잡시고니 넘으르 다드게 좀 생고니 시기셰타 다 차잔담 바고 지타조 양지 년카 강드요니나 더가 년카 더든지나 저터 아 요군이나 더가 참마 양 사우스시옥티나 아주 칼로난 바그라 양데 더 참마 세마담 본진 주케치게티아니 참드가난 바츠는 조지나 양 랑가 로마 근름데 된지 같은데 양 시가 잡수시고 대진도 조 로마가 다 아야노데 신당나 로브자그 탕동이지나 단다 사사니 다 살릉그 다사그 로브총 마치히도 모르다 바지리아나 인지라 로브자그 다 주로브자그 근전자리 츠고가 츠고나 드그주 로마가 가르프정 당연 아 가정 당 로마가 리샤라 아야는 그 리샤라 스콘드마 탕동어 드그주 찾으르지나 아야는 갑그 로마가 좀 된지 같아텔라 아야는 갑그 로마가 된지 같한다다 탕동어 츠고나 저기다리 다니 게르긴게 네 주듬 당연아 네 근데 라카 카다시다리 어 참다나 바그 도마그 된적인데 저터 카득세고네나 나버터 약카 톤다나 샤이즈카 양지 처자득은 조주가니 데나 처자득은 조리 다소 첸디 처게 침종이고네나 어 달라스고 디아니다 샤이근 름르 된적 같다니 어 참다나 바그 어 차탄데 랑게세이트 로츠라 툼메나 차타다 코르킨지 마닌주 야 로츠라 툼메나 치크타 타코리 람나주 마닌주 아 대신데 인지나다 롭총당 홈정 롬만나 톤나소나 다 마체힌지나다 랑코르코 마츠바르 다니 톰정 롬만 손손나라단 토스음단 타르마신나 초랑 크르크르주다 글로츠라 토메카 다니 초칼와글릭 뜨그라랑메카 아 디쟁겐디나라 칼와글릭 뜨그란다 랑메니 근톰동 토마센 땅나양 침드그나비 니퍼텐디나라 칼랑 쿠타타 만죽주 안다 라스코타 스마가 세마탐 보즌젠주 하장게치 디아니디나 다 로마나 바양지 아야는 가까운데 양 아는 거 호토그르카라 냠게 얄마라 소상조니 토상조니 너무 아식만가 디난들라 과양 참드나 바그 양가나랑데 땅에 어다른 거 호토그르카 잡게 지 소상아 송치 부시 초초그르 엔 양은 난듬득게 된적 땅에 하나 그 다 차란데 자고는 들라스 과게 된적 단 딘디쇼인데 참드나 바 카득시데 땅 년카라도 인지나 메바당 년카 총아그 네체오다 다소 인지나 다양 코촌도 먹은 텐텐텐 준다 하장 그게 지겠어 주다 아 되나 아 되는 글렌슨 디소장은 거 돈섬다니 요글렌슨 디섬든 간 카랄 하르 자히 땅 자히 돈도 다르클와 시글로치 다르클와 안정 세랑 땅 손머린 친이인 다소노 마그 손득시 달리 체장 년음다 돈은 신의 인 갑게 되모

0: 呀，主播琼琼从那个三路通话员过，这个他阿姐个这个被赶空个参拜请问那个能力，主播琼琼从吉林县去了，对那林村的这个如何玩的打中第一次了，干嘛？什么叫咱们这个有干？吉林去看个主播琼琼去。 린슨 타통 거스글름라 카프르통 용브르가스시 린슨 타통 큰거 카프릉 정 특거든 치득승 이르게 섬든 나르가당 특거든 치득승 이르게 섬든 트긴 게티 딜은 희승나 아직 텅 지마가 나 중심에 이르가스 린슨나 주보 총총 딜은 희 큰거 주보 총총 데그 도루진데 글르든 글레인 영나 가나스템 강롱 거득샤제인
1: 人家人，
2: 对，也对我的感觉人，
1: 中国强强走。

야 나충 씨 쪽서 되나 제치 못하다 되는 거 나충 씨 비가 쓸 타동린 친들년 버가 쓰시 되나 다타이랑 쳐 되는 거 티바 가르치가 참바 정문다 그 나합 시간드가 되는 거 티바 가르치가 참바 정문다 그 나니 아직 공능 오슬을 세고리 아 스크프트 콜리스던 거 산식 바 적진식 오슬이 지다 지다나 야, 저 보 총 총 친 등 잼나 스크프트 콜리스 등 그 잠릉 그 멍적 잼그 찬식 바드 찬식 바 스스긴 제를

야, 디나. 스카프트 콜리탕 그 잠능 그 찬식 바 저진 호진 더 오틀 마이노 그 허나 아치 쪼보 총총 정말 이제 제시고 노. 다 나초 사인나라 랑랑아 프슴디오 저리라. 서버트 쪼보 총총 서천이 용지나 랑랑아 아르가시고라 프슴디오 저리. 프슴그타니 잠릉그 찬릭바 채무 호진럭그 스카찬드 몽스쉐요크 아들라 따똥 렌드 하장 멍보식 요라 좀도비 샤와응 하장 멍오식 요 게데 렌드 땅 프슴메 송치 디 따타니니 허송나르가 냠

야나총치적서 데는 참글제 샤쇼 직장인 바릴 머릅사르위 나 총식라 전나 총디니 철등 텀비 시가차등 끌라 텀비 후주철 육화즈 척선직 바리 슈그 스탐질은 디초제 주보 총총 후원무 다와시 샘르 슈네잉 아치가 주보 총총서 소위 척게 담지 즈실 주보 총총치 나와 또라 년고 년식라 톱주고 자키 등 사모니 톱주고 훈무 톱지 얼공속가 등 안 부터 송하나 훈무 침라 라와지르 송니 인정식라 실 마용 사모가 훈무도 다른 모용도 찾으겠네나 덜지즈 자키가 다롱 마옹나 얼공속거 지쳐지 말이야. 뜻이 다당이 그니가 자츠릉이 슈궁아그 사 찍찍샤신 다츠. 갑들 외목 라와 소마스고니 어그르브당스. 하목 데마트다. 아 라라라. 초콘진데 이끄리. 뜻이리 염분 철거리. 자키가 외모. 초그돈 초 라와 소마스다주고 철문. 더지리셋 환목 스카챗드고나라 보릉이 자히 찌그즈나 쳐그나 라와 소마므크나즈그 나 차투메가 더세르라 르그장이스 치 라와 소마 꾼마트노 쵸릉그돈드그레 영마 제카츠그 첨성그돈드그레 Das ist. Da hi gib sira kori. Ona chi lawa soma kun thunundu chu phama gash kati inu mani chorungi chasgi yoni. Das iri tsklin tats. Kapte ra gergin khwardin yongi ani tsir ka tsama sao tinu go thoni. Huamu ga dhumul shi pa na zhen je tsan hen chigla ono pa tangwa inu go shen ga shtani mandrig pari. 니침제 돈슨 아자당 아집지시엔 가르 젠라 니치셰 바당 젠라 아드그니 가니츠라 차친지와 있나 루 섬민제 디율 참칠당

야스든가 아드니 과르신 시중 강다나 달랑초 존바근 간 크로누근 아 잔잠진 드니 간다테른 거 리친 타통 강가클음 디시기 달니 다튼가 어야르는가 공성 학감도 그 영지 로마남 거 된지 거 대튼근 이트니 가우치라 난땡가 쓰다 카브다즈기 지인 우츠크 잠 자치 침득나 바가 되는 거 리친데라 쉽거치 년주가 리바시나인 다 자치 침득나 바 손을 셔치나 롭자 소소가 머진등가 쉐크 요노 마츠르가 어느와 대르탄 공성 똥똥 레리잉 침득나 바 쳇들 롭지나가 웨니 침득 츠고든다 츠고다리니 아다 로마남 거 Dengjig dhetang gathacha, dhani lhobjung yarki kalakana arivanda nantan dongi yonar. Yenayang gawu chela nantan gatsada, dherangachu lechin dhagayang darung mantata jachi chimdag namba, dhang lhobjung namba zukarga goa karchar narchazgara, golong harchar kirchazgi ichi yokhuzi dalini, dalangzinda muzu gobrigi dali, cheta lechinda muzu rabga yonu ga jimsanda yin. Ditangna lhobjung namba, amasad chimdag namba la yangchir arivazgishina yin, yadani dhartachu urngis gana gharkalam rila, kabdayichu yil.

0: 통친 된다 너무 됐어요 달리다 지금 적다 그렇고 논다 딱 시그 멍금우
1: 리야
0: 때에 논다 딱 적다 너가 가니 쓸 나가니 못든 달리다 그런 거 지금 지금 되는데 지금 나 봤을 때 멍 멍히스가 샤이데 잡출 그 찾다는 자기다 컴퓨터 좀 적다 되는 거는 시우 뭔가 되나다 야인도 주 정람으로 통용나 지금 통친 된다 너무 됐어요 달리야 적당하게 쓸모 민디라간 데니요 혹시 년카치니 너무 돈드요 몽고요 그때 이제 상그 더즈바가테니요 적다르 타크크 많이 드나면 그러 컨타치오 샤이그 딘적도는 그 침송그 하마르 미타테니 데 칼라돕스리 딘적가라가테 지금 돈은 이제도 또 하좀 같이
1: 그런데
0: 아 디한체네 다스드르 나타치 에이슈 다즈 디와르 반담데 송나요 샤이추여라 아만종 도마 동양나 동종 도만 도존 천진나 답버트 지금 차타 정부 너무 드시온 주고 디스나 못한다고 그때 요즘 생각다 차타다 시온 나라다 다 지금 롱롱 그 침송 그 람카 이윤 영나 주자 송가 카타 리다오는 난다 영나 정남 시산단다 도부터 카타 리다오나 카타무터 그니 타드네요 적다도 영나 차타라스 반도도 준데리 돈도 송주님 가용 시기 요건도 시들 도즈라 같은 내용 침동난 바지 타크르크 샤이기가 차타브즈가 될 시기 다치 런고 라트메라 데케비코노 도모요 문통덕선데 된도 좀 상가다 도즈라 같은 침동난 바지 시기 도노이죠 샤이기 된적라 간염 조들이 칼라도스 유도즈 시기 아야농 그 갑그 용 된적라 그 돈덕 같이들 안도치 도모들이
1: 링오마리
0: 어 도모들이 된도나다 한천이다 아니글라카니다 세르빈저다 세르빈정다글라칸데니 손진나라 도브라수수니 다치유샤유그 세르빈정다글라칸데니 망아피아코네 디르진데 데이달피아코네다 데이누진 상가다시드란다 야르농그 갑투갑투데 토나요 첨동나버순 손진나라 아다 에르근노 공그갑세나 공그다 도수 주그 그르크탄즈코 오토요나 소브라리리 그롱그 그르크드글음그 고드크토니 세르빈정다글라칸데 디르진데 피아코네 레차라 콘트라용 야르농 그티 촌덴촌아 다티 이젠데 쳔도 촌데란 넘든 소이달리 샤크 요네레자 다 쳔도 멍히그 디라카타 용 돈혼나나 메인데 도무 그 지네 없어 톤이다 그때 누진 상그 야르농 그 갑톤데 야르마 소송란다 송 도무데나용 샤이쇼 꿈치라도 못 멍한 통근 짓고 난다 아 요나 지금 쇼르즈 잠바치 카타 그리나라도 못 멍한 사근 짓고 난다 다도 무 돈덕 시그 멍거 아 더퍼터 좀 럭셔크 사건 된소나요 총콩 장은 총에 너무 뒤놓나 시리가 너무 더 발질 뒤초하라 나이다 오노 너무 그 총지용 총지 몽고 없고 때는 요즘 선거 때장부터 다 그렇게 해주이 세나요 시에 이거 대 통과 같아 하중 높아요 그 아 저희가 같이 침범 안 봤을 때 이제 시에 주라고 골모를 너무 더 공도도 먼저가 때나다 시에 이거 대 통과 바깥에 반도서 이거 간도시 너무 그래 다시 그래 되게 한천이다 다 군조지나 소송라도 대송나다 지금 제일 주 세지메 그 점도 남바 손손나라 다 지금 소송라다 보통나 후 간지라스 과도모도 더게면 너무 그 돈도용 사차서 손에 멍금오
1: 네리
0: 또 전부 된 손이나 다른 거 그 지금 고립성 자진나 자고 컨트롤 때 장고 때 돈농 얘기들이 샤이 고만한 번 손진나라 때리 디겐데 간지라도 돌아가는데 샤고 때 장부 또 힙샤진나 자고 또 그렇게 돈은 예고사기 돈은 망하지 손에들이 침동나 벌써 다 만종도 마용나 지금 돈종 소마준 손이나 다 그렇게 침동나 벌써 용도 손에 가다도 수지나 자기 공터 어떤 고릭성다 의식 되지 샤나요 법부터 판토 그 용치 제이 장의 총회 장구 주 실정 공급에 있으지는 용도 총거 지금 말음 그 그렇게 제 있으지는 다 전부 된 손나요 침동나 벌지 말 그리 고릭성다라도 못다가 돈은 이들이 얄마저에 말건가 손나 송자대 냠조들이 고릭터 시송자가가 참마그 아니면 돈동의 교도가 쇼대 참마그 반승이가 그 진냠리 존나 사간도 치도무들이
1: 리야
0: 다리 대간진에다 다치록 그닌 간들 다치록 그닌 간된 순이나 다 하나 에어카가 남신도 하스 정근들도 치너 되는 요즘 상그 답인 조디나 다티 진트 rongto shuk sakl kongzgan sonata shayit tiv jint ta chi go go trasong da lisi jin na ta jin da yin ra ten jin sang ta chi go kin jodina sa chat na ni ma tro do na sa chat go yara kong tu na nam thui ta ke chalo ta jikona chalo ta jikon ma khim na da ta mo go ni chuk chi go mang mo
1: ri
0: ta yin ur jin sang ta ta shayi chu yung na chi go kir ke tog ju go ti kir ke sa sa go na ti same come to the chamin jin sang ta sa chatna ni ma tru na ra kong ni yo char kha na jo longa ta no ni ma chal ko ta kr ki yo da le yo sha yi gu se shu ga no pa ti ti to mu to ndri yo ma yo ku ta ni jin sang ta jam bu ta yin na yo chim do na ba ji ro a sha yi chu kong do ta

0: 무이나
1: 어 고즈바 데모
0: 아리 데이덩나 토동우 아 다그 니기 데랑 글레츠 디나가 다 너 마숨 비 머그 십실 샤와세 군은 더그 아 다 까친 랑 진 지나 초고 영나 너 마숨 비 머그 십실 샤완 더그 페름 그 거니 주 갑다즈기나
1: 오야야 어 데이나 다루룬데 인지나 다 디 제웅 그 너 마숨 비 머그 십실 샤완 더그 긴 구즈웅 데땅이 다루 십실 탐반 거는 거 루터리
0: 아리
1: 어 데이나 쳇땅 다 너 마숨 비 머그 십실 그 샤즈웅 데양 그게 지 루접 친낭 데양 그게 yang jing pheram kha thong bi ko te nang pheram garam ba da marang otu si japo te na thomre ngi na narma sun di shan de ngi na kge sig ge jat kya tik da tik na shang khe tong chir ko thang nin chu su ko no dan da ge sib sik khang da ni ge yong ko tu mo ge na jung ge jong tu chu kwa ko no mu da te bi ta kam de kge tig mu kam de ngi na chap tong a chu ge yong na ta chi lu chob ji yang ge nye ge sib sik shan da tu tong ra ᱡᱚᱵᱡᱤᱠ ᱢᱟᱝᱜᱟ ᱱᱟᱨᱢᱟᱥᱩᱱ ᱵᱤᱢᱟᱜ ᱡᱩᱥᱛᱟᱱ ᱫᱟᱹᱱᱤᱜᱟ ᱠᱟᱜᱤ ᱪᱟᱯᱟᱨ ᱛᱟᱨᱟ ᱢᱤᱭᱟᱠᱟ ᱠᱟᱛᱮᱱ ᱡᱤᱱᱟ ᱚᱱᱪᱚᱝ ᱛᱟ ᱥᱟᱜᱱᱤ ᱛᱚᱜ ᱥᱤᱯᱥᱤᱱ ᱢᱟᱱᱟᱜᱟ ᱥᱚᱱᱛᱟ ᱡᱚᱛᱚ ᱡᱚᱠᱚᱨᱤ ᱠᱟᱯᱛᱮᱛᱟ ᱠᱚᱨᱟᱱᱤᱠ ᱱᱟᱨᱢᱟᱥᱩᱱ ᱵᱤᱢᱟᱜ ᱡᱩᱥᱛᱤᱜ ᱢᱟᱱᱟᱫᱱᱟ ᱪᱩᱠᱷᱟᱱᱫᱤ ᱛᱚᱜᱱᱤ ᱪᱤᱱᱫᱮ ᱫᱩᱛᱠᱷᱟᱱᱟ ᱛᱩᱠᱷᱢᱨᱟ ᱥᱚᱱᱛᱟᱱᱤ ᱛᱟ ᱠᱟᱨᱜᱤ ᱪᱮᱱᱥᱩ ᱠᱟᱨᱛᱚᱠᱥᱤ ᱵᱤᱠᱚ ᱜᱮᱛᱤᱜᱱᱟ ᱦᱩᱭᱱᱟ ᱪᱤᱢᱥᱟᱝ ᱜᱟᱱᱤᱪ ᱥᱚᱵᱛᱟᱱᱤ ᱠᱟᱨᱜᱤ ᱥᱚᱵᱡᱚᱱ ᱱᱩᱜᱟᱱᱤᱪ ᱞᱟᱥᱠᱷᱟ ᱛᱮᱵᱡᱤ ᱫᱩᱭᱤ ᱛᱟᱢᱟᱭᱤᱢᱵᱤ ᱛᱟ ᱠᱟᱨᱜᱤ ᱛᱷᱟᱢᱨᱟᱱ ᱥᱩᱠᱷᱚ ᱱᱩᱜ ᱠᱟᱯᱛᱮ ᱱᱟ ᱭᱟᱝ ᱪᱤ ᱛᱷᱟᱢᱨᱟ ᱜᱟ ᱥᱚᱥᱩ ᱛᱮᱥᱤᱠ ᱥᱩᱡᱩᱝ ᱫᱟ ᱛᱟᱝ ᱛᱟᱪᱤ ᱢᱟᱝ ᱪᱮᱭᱟ ᱤᱠᱩ ᱱᱩᱜ ᱛᱚᱢᱩ ᱜᱟ ᱥᱟ ᱠᱟᱨᱜᱤ ᱫᱤᱥᱛᱟᱝ ᱫᱟᱨᱩ ᱛᱟᱜ ᱜᱩᱡ ᱢᱚᱡᱤ
0: ᱟᱨᱤ
1: ᱚᱞᱚ ᱚᱞᱮ ᱛᱟᱱᱤ ᱛᱟᱱᱫᱤ ᱛᱟᱱᱤ ᱢᱟᱨᱟᱱ ᱯᱷᱮᱨᱢ ᱜᱩ ᱛᱩᱱᱤ ᱥᱩᱝ ᱥᱮᱞᱱᱟ ᱛᱟ ᱪᱤ ᱜᱟᱯ ᱪᱤ ᱠᱚᱠᱷᱪᱤ ᱠᱟᱫᱚ ᱫᱤ ᱱᱟᱨ ᱢᱟᱥᱩᱢ ᱵᱟ ᱢᱟᱜ ᱥᱩᱝ ᱪᱤ ᱠᱩ ᱪᱟᱴᱷᱢ ᱫᱚ ᱠᱟᱨᱜᱤ ᱛᱟᱢᱯᱚᱵ ᱡᱟᱫ ᱡᱟᱣᱱᱤ ᱛᱤᱱᱤ ᱪᱤ ᱜᱟᱯ ᱪᱤ ᱠᱚᱨᱜᱤ ᱜᱩ ᱫᱩᱱ ᱫᱮ ᱛᱟᱱᱫᱤ ᱱᱟᱨ ᱢᱟᱥᱩᱢ ᱵᱤ ᱢᱟᱜ ᱱᱟᱜᱱᱤ ᱦᱚᱱᱜᱩᱭ ᱠᱩᱱᱩ ᱜᱩ ᱪᱟᱴᱷᱢ ᱫᱚ ᱠᱟᱨᱜᱤ ᱛᱟᱢᱯᱚᱵ ᱡᱟᱫ ᱫᱤᱱ ᱱᱟᱜ ᱱᱟᱛᱟ ᱟᱪᱩᱱ ᱫᱤ ᱱᱟᱨ ᱢᱟᱥᱩᱢ ᱵᱤ ᱢᱟᱜ ᱠᱟᱨᱜᱤ ᱥᱩᱝ ᱪᱤ ᱵᱩᱡᱱᱟ ᱪᱩᱠ ᱛᱟᱱᱫᱤ ᱪᱟᱴᱷᱢ ᱜᱩ ᱛᱩᱱᱤ ᱡᱟᱯᱛᱟᱝ ᱜᱩ ᱛᱩᱱᱤ ᱥᱟᱡᱤᱱᱟ ᱛᱩᱢᱨᱟ ᱛᱟᱱᱫᱤ ᱠᱟᱨᱜᱤ ᱥᱚᱥᱩ ᱛᱟᱱᱤ ᱠᱟᱨᱜᱤ ᱨᱟᱢᱫᱤᱜ ᱨᱟᱥᱤ ᱪᱩᱱ ᱤᱠᱩᱱ ᱜᱩᱱ ᱫᱚᱢᱩᱜ ᱞᱟᱢᱫᱤᱜ ᱫᱚ ᱥᱤᱥᱩᱝ ᱫᱟᱛᱟᱝ ᱥᱚᱥᱩ ᱡᱤᱜᱪᱩ ᱥᱚᱣᱨᱟ ᱠᱟᱨᱜᱤ ᱪᱟᱯᱟ ᱪᱚᱡᱩ ᱯᱷᱟᱣᱟ ᱡᱩᱱ ᱫᱟᱛᱟᱝ ᱥᱟᱛᱩᱱ ᱫᱚ ᱡᱤᱱᱪᱩᱱ ᱤᱡᱤᱜ ᱛᱟ ᱠᱩᱝᱜ ᱛᱷᱩᱢ ᱫᱟᱱᱤᱜᱟ ᱛᱟᱢᱯᱩ ᱤᱱᱩᱱ ᱫᱟ ᱠᱟᱨᱤᱛᱟ ᱥᱩᱝᱯᱟᱝ ᱤᱛᱟ ᱨᱟᱦᱨᱤ ᱡᱟᱠ ᱠᱩ ᱱᱟᱨᱢᱟᱥᱩᱢ ᱵᱤᱢᱟᱜ ᱥᱩᱝᱪᱤᱵᱨᱟ ᱱᱟᱜᱱᱤ ᱦᱚᱝᱜᱩᱠ ᱠᱟ ᱥᱟᱦᱟᱱ ᱫᱟᱛᱟ ᱡᱟᱛᱷᱢ ᱜᱟ ᱠᱟᱜᱤ ᱞᱟᱢᱟ ᱠᱚ ᱛᱚᱱᱩ ᱜᱟ ᱠᱤᱱ ᱥᱚᱱᱛᱟ ᱛᱟᱣᱨᱤ ᱠᱟᱯᱛᱤᱱ ᱡᱤᱱᱟ ᱛᱟ ᱪᱩᱱᱫᱤ ᱥᱤᱱᱛᱚᱭ ᱢᱟᱢᱟᱝ ᱥᱩᱥᱩ ᱠᱷᱟᱝᱜᱟ ᱥᱤᱱᱛᱚᱭ ᱢᱟᱢᱟᱝ ᱛᱷᱟᱢ ᱠᱷᱟᱝᱛᱟᱝ ᱡᱟᱫᱤ ᱯᱩ ᱛᱟᱱᱤ ᱛᱟᱱᱫᱤ ᱛᱷᱟᱢᱡᱤᱱ ᱯᱩ ᱞᱟᱥ ᱯᱟ ᱧᱟᱢᱡᱤ ᱫᱮ ᱛᱟᱝ ᱤᱛᱟ ᱱᱟᱵᱡᱩᱝ ᱜᱤ ᱠᱤ ᱡᱚᱛᱩᱱ ᱫᱮ ᱨᱟᱥᱛᱟᱝ ᱛᱚᱣᱟ ᱠᱤ ᱛᱟᱝ ᱥᱟᱢᱵᱤ ᱞᱟᱢᱫᱤᱜ ᱡᱤ ᱡᱩ ᱜᱚᱜᱟ ᱫᱮ ᱛᱟᱢᱩᱜᱟ ᱫᱟᱪᱤ ᱠᱚᱫᱚᱠ
0: ᱨᱤ
1: ᱫᱟᱪᱤᱢ ᱫᱚ ᱠᱚᱱᱩᱜᱟ ᱢᱟᱡᱤ ᱛᱟᱝ ᱱᱤᱛᱟ ᱛᱟ ᱟᱪᱩ ᱡᱮᱭᱚᱝᱱᱤ ᱦᱚᱭᱱᱟ ᱥᱤᱯᱥᱤᱞᱤ ᱠᱚᱱᱛᱟᱣᱟᱫᱟᱱ ᱥᱚᱭᱡᱤᱱᱟ ᱪᱷᱮᱛ ᱱᱟᱵᱡᱩᱝ ᱥᱤᱯᱥᱩᱠ ᱥᱟᱱᱫᱟ ᱫᱟᱢᱱᱩᱜᱟ ᱛᱟᱝᱠᱤ ᱥᱟᱜᱤ ᱛᱟ ᱟᱪᱩ ᱢᱚᱢᱚ ᱛᱷᱟᱢᱠᱷᱟᱝ ᱛᱟᱣᱟᱫᱟᱱ ᱥᱚᱭᱡᱤᱱᱟ ᱛᱟ ᱪᱷᱮᱛ ᱫᱤ ᱱᱟᱵᱡᱩᱝ ᱛᱨᱜᱮ ᱡᱚᱛᱩᱱ ᱫᱚ ᱥᱤᱯᱥᱤᱞᱤ ᱠᱚᱱᱩᱜᱟ ᱱᱟᱵᱡᱩᱝ ᱛᱷᱟᱢᱫᱟ ᱟᱡᱤ ᱛᱤᱠᱟᱨᱜᱤ ᱭᱟ ᱥᱟᱜᱤ ᱛᱤᱠᱚᱱᱩ ᱛᱟᱢᱩᱫᱨᱮ ᱛᱟᱱᱮ ᱢᱟᱨᱟᱣᱱᱟ ᱛᱟᱱ ᱫᱤ ᱱᱤᱥᱛᱩᱝ ᱡᱤᱜᱱᱤ ᱜᱟᱨᱫᱟ ᱥᱤᱢᱵᱟ ᱱᱟᱝᱫᱮ ᱛᱟ ᱨᱟᱡᱟᱠ ᱠᱚ ᱱᱤᱛᱩᱱ ᱛᱤᱠ ᱪᱟᱴᱷᱢ ᱫᱚ ᱡᱟᱨᱠ ᱥᱟᱨᱪᱤ ᱱᱟᱝᱱᱩ ᱱᱟᱜᱟᱛᱟ ᱥᱩᱱᱛᱟᱝ ᱛᱟ ᱱᱟᱨ ᱢᱟᱥᱩᱢ ᱵᱤ ᱢᱟᱜ ᱱᱤᱛᱩᱢ ᱜᱟ ᱥᱟ ᱫᱟᱥᱛᱟᱝ ᱡᱤ ᱛᱟᱱ ᱫᱟᱢᱩᱜ ᱠᱟᱨᱜᱮ ᱨᱟᱢᱵᱟᱡ ᱞᱮᱭᱩᱡ ᱜᱱᱟ ᱥᱟᱨᱛ ᱠᱚᱪ ᱜᱮ ᱛᱤᱱ ᱱᱟᱝᱱᱟᱛᱟ ᱟᱪᱩᱱ ᱫᱤ ᱱᱟᱨ ᱢᱟᱥᱩᱢ ᱵᱤ ᱢᱟᱜ ᱛᱟ ᱱᱤᱛᱩᱢ ᱜᱟ ᱥᱟ ᱫᱟᱥᱛᱟᱣ ᱡᱤᱱᱟ ᱪᱤᱜᱤ ᱫᱟᱵᱜᱩᱱᱤᱱᱟ ᱛᱟᱛᱩᱱ ᱠᱟᱝᱠᱟᱝ ᱡᱤᱱᱪᱩᱝ ᱜᱮ ᱜᱩᱱᱫᱟ ᱛᱟᱢᱟᱭᱤᱢ ᱵᱤᱛᱟ ᱱᱟᱝᱜᱤ ᱪᱟᱯᱨᱪᱤᱱ ᱫᱟ ᱥᱩᱡᱩᱱᱩ ᱪᱤᱜᱱᱟᱛᱟ ᱱᱟᱨ ᱢᱟᱥᱩᱢ ᱵᱤ ᱢᱟᱜ ᱫᱮᱛᱟ ᱥᱩᱱᱛᱟᱝ ᱛᱟ ᱛᱷᱩᱢᱜ ᱛᱷᱩᱱᱤ ᱪᱟᱨᱪᱤᱱ ᱭᱩᱯᱤ ᱜᱩᱱᱤᱛᱟ ᱠᱟᱨᱜᱮ ᱡᱩᱝᱛᱩᱠ ᱢᱟᱭᱱᱟ ᱪᱷᱩᱱᱩᱜᱟ ᱟᱢᱤᱠᱥᱤᱠ ᱞᱟᱢᱫᱤᱜ ᱫᱟ ᱢᱚᱡᱤ ᱛᱟᱢᱯᱚ ᱡᱟᱵᱡᱤ ᱛᱟᱱᱤᱛᱟᱱ ᱫᱤ ᱱᱤᱛᱩᱝ ᱡᱚᱵᱡᱤᱠ ᱫᱟ ᱪᱚᱱᱟᱝᱫᱮ ᱪᱤᱱ ᱛᱩᱭ ᱢᱟᱢᱚ ᱥᱤᱯᱥᱩ ᱠᱷᱟᱝᱜ ᱛᱟ ᱟᱪᱩ ᱡᱤᱨᱢ ᱥᱩᱱᱛᱟᱝ ᱛᱟᱠᱥᱤᱵ ᱫᱟ ᱛᱟᱭᱫᱟ ᱛᱟᱝᱛᱟ ᱪᱷᱮᱛ ᱛᱟ ᱟᱪᱩ ᱥᱚᱵᱨᱟ ᱧᱮᱱᱠᱩᱨᱟᱢ ᱭᱟᱝᱱᱟ ᱥᱚᱵᱨᱟ ᱱᱟᱝᱜ ᱫᱮ ᱛᱷᱩᱝᱫᱮ ᱵᱤᱥᱴᱤᱝ ᱪᱩᱨᱟ ᱛᱟᱢᱟᱭᱤᱢ ᱵᱤ ᱛᱟ ᱱᱟᱨᱢᱟᱥᱩᱢ ᱵᱤ ᱢᱟᱜ ᱭᱟᱝ ᱪᱷᱟᱪᱩᱠ ᱥᱟᱱᱫᱮ ᱫᱩᱠᱩᱱᱩ ᱛᱷᱩᱝᱠᱩᱠ ᱥᱟᱱᱫᱮ ᱦᱚᱝᱜᱩ ᱜᱤᱠᱩ ᱪᱮᱞᱟ ᱛᱟ ᱟᱪᱩᱱᱫᱤ ᱥᱚᱥᱩ ᱯᱩᱱᱫᱮ ᱛᱟ ᱥᱚᱱᱛᱟᱝ ᱛᱟ ᱥᱤᱯᱥᱩᱠ ᱫᱤᱠᱩᱝ ᱛᱷᱩᱝᱩᱜ ᱫᱤ ᱥᱤᱯᱥᱩᱠ ᱥᱟᱢᱪᱷᱨ ᱫᱟ ᱛᱨᱜᱭᱟᱨᱟ ᱥᱤᱱᱡᱜ ᱛᱟᱱᱤᱛᱟ ᱢᱟᱨᱟᱥᱩᱱᱟ ᱫᱤ ᱱᱤᱥᱴᱚᱱᱤ ᱥᱟᱥᱪᱤᱠ ᱫᱟ ᱪᱤᱠᱟᱱᱟ ᱫᱮᱛᱟ ᱭᱟᱝ ᱥᱟᱨᱛ ᱞᱟᱜᱪᱤᱱᱩᱜ ᱫᱤ ᱱᱟᱨᱢᱟᱥᱢᱤ ᱢᱟᱜ ᱥᱚᱱᱪᱩᱠ ᱪᱟᱴᱷᱢᱨᱟ ᱱᱟᱨᱢᱟᱥᱢ ᱵᱤ ᱢᱟᱜ ᱱᱤ ᱦᱚᱝᱜᱩ ᱠᱚ ᱪᱟᱴᱷᱢ ᱫᱚ ᱡᱟᱨᱠ ᱠᱨᱤᱠᱮ ᱥᱟᱨᱪᱤ ᱱᱟᱝ ᱥᱟᱨᱪᱤ ᱱᱟᱝ ᱢᱩᱠ ᱠᱟᱯ ᱛᱮᱛᱟ ᱥᱟᱨᱪᱤ ᱱᱟᱝ ᱱᱩᱱᱟᱝ ᱱᱟ ᱛᱮᱱᱠᱨ ᱠᱟᱝ ᱠᱚ ᱠᱟᱛᱱᱟ ᱛᱷᱚᱢᱨ ᱫᱤ ᱛᱟ ᱪᱮᱱᱥᱩᱠ ᱠᱨᱤᱠᱮ ᱛᱩᱠᱥᱤᱵ ᱛᱟᱝᱜᱤ ᱠᱚᱱ ᱥᱮ ᱠᱚᱱ ᱠᱷᱮᱨᱱᱟ ᱱᱟᱨᱢᱟᱥᱢ ᱵᱤ ᱢᱟᱜ ᱠᱨᱤᱠᱮ ᱛᱚᱢᱩ ᱜᱮ ᱪᱚᱛᱩᱱ ᱡᱚ ᱛᱟᱝᱱᱟ ᱠᱚᱨᱟᱱᱤᱠ ᱛᱟᱱ ᱫᱟᱢᱩ ᱜᱮ ᱱᱟᱜᱱᱤ ᱡᱚᱫᱩᱱ ᱚ ᱪᱷᱤᱢᱥᱟᱝ ᱛᱟ ᱥᱚᱥᱩ ᱛᱟ ᱡᱚ ᱪᱤᱝ ᱢᱮᱠᱟ ᱥᱚᱯᱛᱟ ᱜᱮ ᱱᱟᱝ ᱭᱟᱝ ᱪᱤᱠ ᱥᱚᱥᱩ ᱧᱟᱝᱜᱩᱨᱤ ᱠᱟᱣᱟ ᱠᱨᱤᱠᱮ ᱪᱤᱜ ᱪᱮᱛᱟᱝ ᱜᱟᱨᱟᱝ ᱥᱟᱦ ᱪᱚᱯᱟᱡ ᱱᱟ ᱪᱩᱠᱟ ᱛᱤ ᱛᱩᱠᱱᱤ ᱠᱨᱤᱠᱮ ᱪᱤᱜ ᱫᱟ ᱠᱷᱚᱭᱞᱤᱝ ᱡᱤᱱᱟ ᱪᱮᱭᱤᱱ ᱫᱟ ᱛᱤᱜᱤ ᱪᱤᱜ ᱢᱟᱨᱵ ᱨᱟᱛᱥ ᱪᱮᱛᱟᱝ ᱜᱟᱨᱟᱝ ᱫᱤ ᱪᱤᱜ ᱱᱟᱜᱱᱤ ᱨᱟ ᱛᱟ ᱡᱚᱜ ᱱᱩᱜ ᱛᱟᱢᱩᱫ ᱨᱮᱞᱟ ᱚ ᱛᱟ ᱛᱟᱥᱟᱝ ᱥᱚᱱᱛᱟᱝ ᱫᱟ ᱠᱨᱤᱠᱮ ᱱᱚᱨ ᱪᱤᱜ ᱨᱤᱪᱮ ᱥᱚᱱᱛᱟᱝ ᱛᱟᱥᱟᱝ ᱱᱟᱜᱱᱤ ᱜᱤ ᱪᱟᱜ ᱛᱟᱵᱟᱛ ᱥᱚᱱᱛ ᱡᱤᱱᱟ ᱪᱩᱠᱟ ᱛᱟ ᱛᱟᱜ ᱜᱮ ᱮᱥᱴᱮᱱ ᱛᱟᱱᱩ ᱠᱟᱝ ᱱᱤᱱᱟ ᱛᱚ ᱥᱟᱱᱡᱤᱞ ᱱᱟᱱᱩ ᱱᱟᱡᱩ ᱨᱟᱢᱵᱟ ᱛᱟᱢᱩᱫ ᱨᱮ ᱛᱟᱢᱟ ᱤᱢ ᱵᱤᱛᱟ ᱛᱟᱨᱩᱝ ᱫᱤ ᱥᱴᱟᱨ ᱪᱩᱝ ᱱᱟᱝᱠᱤᱠ ᱜᱟᱨᱡᱤᱭᱟ ᱫᱤᱱ ᱫᱚ ᱢᱩᱫᱩᱱ ᱛᱟᱱ ᱫᱟᱹᱭᱤᱱ ᱡᱤᱱᱟ ᱠᱚᱭᱱᱟ ᱛᱟ ᱥᱮᱭᱤᱡ ᱱᱟᱜᱱᱤ ᱡᱤᱛᱚᱱᱟ ᱥᱚᱵᱥᱩ ᱢᱟᱱᱫᱟᱝ ᱥᱟᱨᱟᱛᱚᱱᱟ 대양 체 때문에 됐던 게 다시 그 소수라테 흔히 적고가 답박 때문에 과자가 나죠. 너무 그래. 아, 때문에 비탄 디타로

0: 지다등이 아다 헌주구지나 참창라 돕자 제쪽 자르자 서중 참진라 속가급 송집 제모 뜨끈 던지는데 덕분데영 스캔들당이 너마순비 말아 노체부터 누구 니속 거긴데 잡아 남먹주고노 헌주구지나 직 착슬잡 잔누고고 디 한치클 호브라게 닙지세디난다 양나 나츠록동 고누고 그렇게 줬던다 속간데 양지 착슬 남모이주 디 한치클 너마순비 먹 캐건 송스종 다 헌주구지나 다중 다클 참창라 돕자그 다 호수근 접칠다고 양나 참진 럭줄라 속과가 샤완다 도군데 돈출 시 대한치 그 단 너마숨비 먹어 참극 그 샤와 접고노라 양나 너마숨비 몰라 노츠 통고노 그 샤튼 디링데 종스자니 몽국 제고노 다 회주 그지나 잔신 현시 람득라 속과 럭트르다더니 만캉즈기나 지금 너마숨비 먹어 참극 그 샤와 접고노라 양나 너마숨비 몰라 다 노츠 통고노 그 너무 그 조통 그 콩니인데 히나 아따 잔신 현시 람득인데 럭트르다더니 아따 티톡도 야는 거리 레우크 리콘데 샤트게주 대한치 그 다지 리시근 저스틀 세르디나다 양나 참총도 도군도 호브라송다더니 레우크 자침도 도고도 잡죽 세진한다 양나 다 마망 십술 컨급 제품 특실 그 람득인데 빌다더니 너마숨 바그 먹어 개근데 송츠베주라 속아 담 돌나 너마숨 비 먼데 지그 대통령 언니 살롱 용주 양나 너마숨 비 먼데 도군데 살롱 용주 그 지금 코리가 그 전주 그 제트 아다 롱어 접적가랑 근데 중앙이 사그니 그 말 람바 소소 그 그게 담 바빠 소밀이 됐던 인데 도군데 가친 간친나 종이 됐던 이 다샤와 강망 접누 디군데니 갑다이다 디안치 그 단 너마숨 비 먹어 송춥 자침 그 담 제우 그 그게 담법 돈선 소소 그 나나 가서 제치로 온고 만 속거 지마 님 좋고사 돈능이 고사 간뜩 그거는 달아서 갖고 내는 갑다이다 디나 당을 지마글 했으나 문터다 다시 쇼헌글 이러고 범어린 신질다더니 그저 신혜종 마망 십출 강그 단날 마숨비 먹어 십축 그 샤즈나 척고 날 마숨비 먹어 참그 그 샤필 베코노라 대진트 날 마숨비 먹어 머리 대인적라 세수 대인적 대진트 개강달라노 바통고노 그 샤필 디르긴디 아다 몽고고라 럭치 그 샤완데 치르고니나 디코니 그 주레레진 갑다이지 아디나다 탕가 레츤데 당디 추거긴 그 통츤데 닌조 레츤디 좀드 바라 돈즘 바 담든 챵브라 좀드 갱카르바 타르게드라히 랍라히 돈드비엔 다르클로 쉬글로 쳇칩 다르클로 간르 사이랑라 소노 머단 치나니인 니크브세데무
1: 흐탄께 벤바레린 디쳔 보자인
2: 디쳔 보자레린 강중제 생흐뜸인
1: 강중제르흠
3: 야 자상 세비르 카바챙 거르튼 펀둥나 바동 롱튼등 자진등 산콘한제 추남바 그금정아 다타체적게 냔름데 조지만데 와투 포르문 정도 냔층코 워크 롱튼 그 건종 샬릉글에 친겐 레드고나 바 데릉 그 건종 샬릉글에 엄슨디 나가 싱파르진데 종케 소르문 정도 베겐 어톤 총속감 녀든 바가스톤데 용어달등 아 소루은 뎀큰 데스모달등 아다 소루 사클 그 길이바덕 데릉 그 슬릉을 자신 뎀튼 데닌데 인제나 총제 쳐즈 처리 용요 그 우슈티카 코르 질런즈게 근조 야 초 데모
4: 데모 데모 건즈바 초 데모
3: 데모인데 뭐인 다통 송송디 따가 돈지 시스케리온요 어
4: 다승가 송송디 라캉아른게나 아 파이 쩨그르 중그 어 랑그 사그니 그 돈지 다 호카 노르징그 아초 로그르크 어 어름치롱 다 사이 세코노 다 치롱
3: 레레 추 냥아 쳇즈니
4: 냥냥아 어 사실 자진이나
3: 레 다통 그 치초 그 돈지 나카 다 크로마르토 잠바 쳇즈고
4: 다 나초 다승거 쩨거 좀 그 사그니나 다 톤지 시게 톤지 멍너레 아 다 치근주고 지난 에케 다 호카 노르징거 어릉 사그니 그 담노고 로그르팅 어릉 급 쯧노고 살만 지와 그게 다 진저 메뉴 너가 톤지 다 치근주고 지나 호카 노르징거 넘도 다 토동이 오스트지 오나 아 단 너가 시게 지 사차 그긴 데스고 사우기나 영 어추고 시게 사우긴 토사 아 영난 너가 르지나라 영 그게나 логрын дэвсүндэг лэзинара я ачуг шигзук лэзи кэрге тэг тавну динчо шингэнэн ачэнара ачуг тахшиг та тэнгцэн гэч дэ кэрге на шингэнэн атэнну дэг на тахшиг ачуг та арынг сагныг тонзи чапрва та дэй на та ачуг арзун рэмба кэлрэмба да шингчэн банера кэрге гавс тоби тандила кан кэрге шон икчаран дэра кацны янг тик дэмуг тонзи чапрва дэмузэн та та бэ нахшиг өнкмна хока норжинг кэргэчу логурк нам дзитна а тачг пачрик нинэ чиг мхинозг мени өнкмна чиг жиг юнгони дөмүг тонжи чапрва нд нга рынгэн дэ чэрэн ю ти хани пай чэкэр зонг сагнин дана

0: 이제 거든 시다 데모시
1: 예.
0: 시로 그 데모 그 시로 투스덴 비츠왈라로와
1: 야야, 디나, 멘트든 아주 렌치든 님버가스 시티나 니크 고디무.
0: 데모
1: 왜 도포초 데모?
0: 에, 거든 바 데모.
1: 아 데모야, 디나 크게 대군거 타퉁 그 참드니 고드기요 누그 럭치구요라.
0: 고타고 디 럭치다 똥 같은 올라온 때니가 초체랑 돈만 삼비 럭치도 끊이고
1: 과진치
0: 다나 신이 레와고노 얼마 살치까 동안이 그냥 무슨 단통 채우나 치는데 동물가 그냥 무슨 딱지 반지 레와고
1: 얼마 살치까
0: 뭐야
1: 얼마 살치까 랭그냥아 치지
0: 동물가 그냥 무슨 땅이 뒤 명미시기야 뒤나 치는다
1: 해 동네에 무즈가
0: 뭐야
1: 야 동네 그 가성 마키나 통하지 막을 괜찮나 알마를 하치 그 동네 강릉스 치레 와진 듣고 드리나
0: 오야야야 과든 시고
1: 좀 이렇게 나면 대등아 출연 챈데 님 버가스 셰디나 니 급거디무
0: 야 데무토
1: 야

야 시댕가 냥컨적 분남바 다스타 체적가 녀름튼 존심반데 와능 천지 포냐게 타통낸 챙긴 남바 침멘테테 아다데 체적은 남나 나츠렌 챙데 센신능게 요라 디나 참더니 체남비 녀름데 알마 단진 추게 알레나 톰친 제니레서 군우게 아멍르니 무즈고드시오비 참미 센신능버 르가세셰

야 세딩거 년군족 분안바 디나 대군거와는 천지 포냐가 된친데 지기도 좋아요 대출은 망아직 메이크 디난 지금 털창미 아근거릉비 점충 얼굴아 땅시 세르군우가 랭데 센신은 버 르가세시

야치댕가냥군족부남바다영디초거근거대군거와능천주포냐가타통넨친데스동침드니죠. 레첸데 체릉로마거좀지길레대당체직니름드좀바긴. 레첸데 좀증간커와 체릉자히등스타클와시글루. 제초스타클와 응적체릉등소누마른친니긴. 테르남바초르

0: 지금 치마냠 뜻이 너인 조종 다단이나 샤가치 응어자실 쳇버싸와인 다똥트가 마르크볼우인 야 티사라슨치크 다데와딤트니니 초아 촌트니나라 다 카르톤 때는 따오든 손이 손아트린 다 그렇게 저그체지나 부츠스고된 적거랑다 야그메티 머금 텐디크 다클 허크메티가 와금데지나 너하니 능아 줄르니 카르제미 또야 쳇드니 더모냐 카르크레이너리타라 흐서세룬 촌튼 제나잔사니 드그나 꾸타리 탈라이그니 다 카르크레즈 그 그렇게 저그체지나 자그체게인지나 먼저까 치니 먼저껏 파이고너리타 대인도나인지나 더가 쟁고 그렇게 저그체지나 츠글라라나 그 꾸이다리 츠글라나라 그 슈이다땅니 더가 쟁고 칸심셀리 카마브지가 칼루메니 다마스나 어른게 그렇게 저그때지나 어른글람 같은 이거다 땅니 오야 땅 튼들리 고너리 다 카르톤 때로 뭐야 다 카르는 것을 단도 무거 칸토사고리 통체사다고니 다시 그 체체는 체입지기지나 나가자 마치긴데지나 남게린 걸음 수히니 것은 건근이 그 삼수히니 샤가 낙샤 박탄히니 직튼 그 낙타 모르타히니 담우리기 다 쳐드셔 건너리에다디 오나다 첨정 튼들리 오니 무슨 어디야 어야 뎀튼이 인고게 야티 무세게이나 후치스고 참튼이 인고거지 셔마치 하르카 서카라 숨은부 이동군은는거 아는 부서지 수정지크 너무건 구샤르기 먹지크 훈이 카가라 그건 사글 먹지크 허디 소수 인나라 어때는 이제 세르컨 팔로마기 너한이 잠든 나가는 마 돌아다리 삼바카루 샹치브 샘단다기 땅스 삼막도르지 뿐타우즈 그 이틀든이다 훈아냠스 비에주 데이달리니 지나 아타 카르탄 테르 그 디르브탄 텐샹들라이다 인지나 어르니 유엔든 장주 안타도 군타 안타인지나 나츠크츠와인 메츠쿠이와인 덴도나 어릉타오드감 손이 소나트린 오야 응하라 아키스금든니 흐듬샤크 카르치브디무챵그 다챠몰람그 크수니 나르제크샹마꿈럭챵드그마름 녀릉타오드감 손이 소나 챵챵금뉴스그마르 챵챵그타드그마르 덴도나 챵나만드니 인지나 오야 챵츠쿠챵트니 인고게야 오얀더가 그렇게 챵정챵트니 인고게 덤우카챵 쳔푸챵나 녀릉타오드금 미샤추글랑제 쳇송이 나샹킹금 녀가 총송이 오야 도모이나 너 카트니가 마송나 머슬지우 칩세티 아르가르미니가 마안톰나 머슨지우 쪼르야리타라 나미 총롱 삼바이달리 스타 총롱 꼼바이달리 삼바카루 능나 살메라 오저란디미 능나 트그메라다 땅니기나 삼바카루 똥라 이슴톰옴 다이다 땅니 나섬라 삼바크츠마이 리라 로과 트모이다 땅니 어릉그 셈나요노 후샬리달리 어름나요노 후타니달리 므르투만 오마카리 샤호르고 나가는 천바카리 다땅이다 인지나 다자나 지 어퍼나 도스 그 판슴즈 그 돈이다 인지나 샤크 캄투 카루이다리 어디가 샵카 톰보이다 땅니 테랑 그게 제게지나 니스나 바그 그게 찬찬이알 마야라 신나 인세주 테마르토다 짓는 담그 카피즈가라 흠카 샤샤나 차츠고 너리다 아전 초크는 테나 스즈고 나리 테르트라 니샤크 츠간 참지기 다 텐거지 모습이니야
1: 야 드르지가 단즈브나 바 다 공근 단 시급한 단계가 선전나 공내 시속 참튼자 겸성 드그튼데 갈체스클라카니 조지 달등탄 퀴즈 코스임 갈텐 더 타비 조지스기 차슈가는 그 녀시가 코드기 돈잖아 치급샤케르 라는 그 세만 당즈게브자 갈텐 나 인지나 다김 시속 참튼 요나라는 겸성 드그튼라 요나라는 거 서치간 지까다 데릉근 단식반 등이겠다이 달리 다 라샴반 자나 름바요니 정마롱기나 템바요니리 니게 달리 망아스셰 거기나 다 할음 먹으니 사티 천안바 선기나 허케르 알라크리인 다 흔을게 어케르 먹은 흩뚱 어케르 레트그나 다 바르킴 데인기나 그치 다 토머링기나 단식바 렌싱 자그 까르만데 치다 단식 언뜻 제식바 Арготон тончун амгатын ани арготон тончун тгэсэм авжа арготон тончун тгэхсигэсэм арготон тончун тгэнянга арготон тончун тгэнянга динэн чи товека тэн арготон тончун тгэсэм авжа тэн чи амавека тэн арготон тончун амгатын ани алангжи чэн жигти товкэр арготон тончун тгэнихсигэрэл рэн ди тони ингэна дансиг онтэг чэгнипа гомбо хэвла карманан ру арготон тончун тгэсэм анга арготон тончун тгэвдэн абжал арготон тончун тгэсэм тг арготон тончун тгэтгэ тг арготон тончун тгэтгэ тг Tinang chi tobe ka tang ar ge tang tang chung zhe de ne jia tang chi ma be ka tang ar ge tang tang chung zhe se ma nga lang ji jian ji ti to ge ar ge tang tang chung zhe nga zhe ren ya cheng mei ga se nang ru
2: ar jie shi ji tang ma shi ru dan bi tan ji lang chu
3: Hajjarsil jadeen ba chumr jabi ngakash jetsil.
2: Hajjarsil jarangdang zivi jolwi kayang jen choba.
3: Hajjarsil jishan kama lindrak zalwi chom chindara.
2: Chom chindara.
4: Zidin ji sankanlan ji dana gongni nga zi lan jigde shiba gabu thongmi wajih dan hui dan xin jandar shkab nga bi kag sokshik ba di nyam ge ronyong zignir. Tana xiamni namba tsukun jina lama lalung tsukun langbi, argung ngombu tsangla gobzi yosu nugu, mangla nyamangdala sanrugu nung.

제든지 산칸란지 데나 다리기 레츠데 영직데 조티 솔망포시 메케데나 징트랑 아치 레말하가 로마라 카우 상진이글랑 위 심튼 과모스고누 그 돈엔디 토니 판찬아데 모즈고주이 다리기 레츠데 거 손룩 바탕 솜딩 간크라 바세랑 다시라 타클 바식루 쩨쩨 타클 바 응뜨 세랑 땅 손마 렌싱이인

0: 야 나 총 시적서 대나 대릉거 조기 증질거 참바 청문대가능아 토마라지 공리 오철로 시슨바다르 저 주보 청청서근 현마 거득시 예조거 실레 동문진아 포리지마 청청와 너무 예깔랑노가 레잉 오피 워모 슬고노가 레잉 대인당 뜨지당아 아치응 당잔나 레잉더 주보 청청마즈게 파치르 렌히지르 삼크 대나 렌히 큰거 주보 청청요나
1: 我被我母亲给我弄个两天梦的，都是起码穷穷，俺们要当娘的，当时个邻居去过。

0: 야나샹시적서다소마공니아초총마게냠게어론뇽이노아랭헤몬덴지나로지마총총알모예끌랑노게응아우비브모스르고노게랭드리야디나아칭당잠나조보총총마하즈게디릉아치게나총시베르가츠린츤데그나고르시오노게능든다뜨끄능니아다토므르히난도코노다르비카르콩게참바총온데그능아아조보총총촌던조그알로른잠비타크저와데인지른덕야조보총총치
1: 저와드저와치무즈기니나히난도그 정말게 나와스톨라뇽고 토므라치그 로른잔비낭 알로 디릉거 르베카르콩그능아 조보총총치 로른잔조그 타그 저완덤 제토 디나 린츤근 지그니 아치그 조보총총소 딜린시아주엘 게데 디 왓츠니 영 저완드그 린토킹거 조보총총요나 스카프토미 린츤 타통킹아 카프통아 고라 린토킹거 조보총총소
0: 통얼지마그 나총시베르가츠그 타통린츤능아 체제레와따라 출라릉니제 년도비 실르강시 덴지제 럭시스 거득샤제인 야레나 모티니야 바르타금 야데릉드조그 조아가샹아 가이팅 거윤시라 조보총총치 나와스톨라뇽고
1: 체롱당을 다준 니가 성름 시그나 다요니 마체크 그니가 첨성 니가 와트나잉 곰바 제카즈 문이 미크 그니가 조사그 롭자 하시게 녹을 생그 디어진다 냠던 조이 롭잔 조교크 롭자 조리라 니가 냠게 시라용교크 레타라 등 먹혼 나즈게요 노다 그니가
0: 人们的亲亲个过亲个能力是人的啦亲人的爱说话可以做不成就过个大众人的爱说话可以做不成就过个第一次亲切个人呀主播中中期这话是我是恶过他亲人等个大众一个
1: 성름 지금 나도 그 디마세 그 크니가 참치라리 크니 그 참성니가 와트나 곰바 지카즈금 니믹 그냥 요사가 롭다 지그래 디진다 크니가 냠게 롭다 송이 냠게 롭다 주나 영 시라 영기욕 레터라 등 먹고나서 요노다 크니가 아랑랑 그 참성거 고친근능니 시라분나 체릉 어진더 아이 숙사코리 도전 주고가 다준 어진더 고연 숙사코리 도전 주고가 되게 좀 신체스 그릴
0: 야 저거 총총치 삼루즈가 심모즈 통화 너가 링히 송나 영 린츤 타통 거 글음라 카프르통 용주 아칭으로 와인 린츤 타통 근 거 카프랑 정 특거든 찍득슴 이르거슴 든 나랑아 당 특거든 찍득슴 이르거슴 든 트인 린 토킨제 도보 총총설 등을 지마게 나 총시비르 가츨 타통 린츤 거 능아 촐라랑니 지 년도비 실러 강시 샤르기 럭치 그 쓸데 거득 샤제인

야 나충 시적서 디나 다타잉 추데른 게 나충 시비르가 슬 타통 린친 더그 참바 그니와 티바 가치크 나식 주엘 데른 게 티바 가치크 참바 충문데그 나 토마네 아치 그 두보 충충 서르 냠쭈 그 슬데 샤주 그 스탐질 인지나 아간 쮸바 체릉르기 잠능 자비 덤미 가르츠 말릉세 고노 회츠혼데가 난게 아양스제 쇼바세르 고노 데브충데가 난네 아우 시청세르 고노 가 담질린데 인 야주부 총총치 아우시 총세니 담질 망아즈 르그라뇽지리 년자뇽지리 데나 데릉 아르근 쇼파 세릉르지 주부 총총처 잠능 자요 나게 아우시 총세르그노 담질인데 치무즈그레 주부 총총세 나와스돌라뇽고 혼나 하차라 메토 망아 망아요 나게 빵탕즈그나 시조카게 참즈그요크 청근능나 시조가 마버가 뉴욕 시청근냥아 아우시청세르크 아우시청아 아르공인능니 시라블리 닌가히마토 응고르메누르젠거 쿠다룽 트흐릉즈가 프르마탑크

0: 신신
1: 차루이 담지라글랑진
0: 흐질비 도커타진
1: 아르비 아당탕점진
0: 나츠 나춤시비에가 찰따슈준
2: 야나 총무시 저거 데나 슈닝 슈청마게 냠게 토조 첸츠나 강모게 샤노게 르흥땅 르간모마와 니세니 담지즈가니엔
3: 족보 총총소 제초데모이나 나 팀친조 신용도 총거 로마 첸츠나 강모엔 니데랑 제초나 땅즈샤랴 난땅거 카숑 르흥땅 르간모마와 니세라 혼칠러 자쿱스긍아 오나 Argamu mawa niyoko. Argamu mawa taniga siangsa chung chung ziga njariga jokanga ta chundev sanjo naga siangsa ziyo zi. Siangsa dirchi chunna ardo palung ziga chepu chepu ziyo zi. Argamu mawa niyoki lorjo u lotuk tawi. Rung zi cikang yung lotuk jaksik sitanta ardo palung lakani nartangi. Argamu mawa niyoko chuni hachuk kosu ya zi shajira chinjo nara. Ninzigata shilo pon long ta ko ama njigtang nyen ta chizig shati lakhi ro dog zgra ama ni ga za zdog dog shagra do zshanar da ni ama ga ji rung kang ko ama ni lo dog sini ma chwa tarung ama ni ga za zdog dog shali chikana chizig na chwa chikana chizig ji zinar da ni ta shilo song ko ga ri kham cha chi rong chin sang kang go ku dang zu da ni shilo ga chin sang kang go song e do phang la kar ki dang zu shinari rong yang lo dog jak chig si tang do phang la kani na tai ergamu ma oni go chuni chuk ko so ya zin ro ji cher ko ji o kha do phang la khan jar so ni tan ro ma thau zu da ni ta che lo re ma so ro gon zong tai ta ching ma ni lo dog sin ni ma chwa ta rung ma ni ga zar zi tog dog shali ngo ni ge tan da cho mo su khso lge chen zgra mon chan cha lge chen zge no da ko tha yan do zi shan ra ta ro gon so si na zi tog zu da ni ta yo ro gon yo krin jo gu zi da ro gon zi o ru cho lo cho mon che ko cho ma shu bo go ni do zi shan ra she lo ge zi a a chon da mo ro gon chon bu zi da je ge ya ni ma zi sho go ge do zi shan ra da ni ta da ni ta she lo ge she lo ge rong yo no si wo tho sa ji ge dang ge ge ma sa ni ma shi da zi da ni ta wa ke de ta rong si wo na ni wo dang na do lu zi kha dang kha ro zi so zi Tanita, je se logo taron siu nan nan taron je rejendoli yo krisoi ama ri mar go khakira ni jong kriton dan zi ama ri mar ganer da go khashi dan den da se logo zi ama chi re ma san na chirkura ni oi mani gi lo jong go khasa ya to zi sanara ama go ni ni vi chirku dan ta se lo se lo aru che lo se lo dan chara ku da 其中呢,我那麼啥的,都是想的。等你打,是了,等你打,是了個字。我呀,是當一打,是有能能,打我這個人的,那好努,都都是跟他打,馬尼給上這個當。等你打,阿馬個離隊。哦,馬尼個,馬尼個就有能打上的呢,打清到了這個當,阿馬尼個撤這個呢,都是想的。是了,這個能的,阿馬 就不嘛能的,就用的嘛,你用个,有个,什么,都可以,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都是想的, 목숨 쏠기 전스가 문찬 찾을 전스 이거는 다 코트인 더 주시나다. 저거 요 체리 손다. 롱거지. 참아니 이거 혹시 그 소저 인지. 된다 셀거지. 레인 친구만이 그 상아서 어떤 요리 찾다다. 뭐 많이 저 혹시 연도 지시나. 된다 롱거지. 저만이 그 목숨자 니 천이가 찔는 진짜야. 천이가 시우나니 롱어다. 니 천이가 찔는 진짜야. 더 주시나. 다니다 셀거 더다 찾아근도리. 롱 시우나니 롱도. 된다 롱 된다 롱거지. 된다 롱어라 셀러니가 알강고 오청즈. 난고나 사캉즈고. 된다 롱 사캉나나 다세 주즈가 요. 된다 셀러 롱거지. 어루셔로 치다세 주도 초르마디라 초르고사즈 요. 된다 셀러 오야시르다 다세 주도 르마디 땅즈. 다니다 하르카글 난고나 자우성즈 요. 자우성고 워무 지가 나마르티 지지도. 된다 자우성고 워무 고용 첼랭고 주다. 롱거지 아루셔로 치르마 추탐타테 포하롱호도 더세주 캐스콘아체라도 다니다 셀로가 따르테주 캐스콘아치고노 남저르타 자우성거시모거르소 다니다 자우성거시모거지 심나 아아 천안리셔로 먹치는즈그리 더진 다니다 요소에 자우성거시모 요소에 아르자마 오고고 카나 셀로즈고고 티커도 삼차테 포하롱호도 따르세주 캐스콘아치던다 더 자우즈거시러 카즈르 더지샤나라 데니다 자우라 자우님 초레마 송아 실러다 칠라 호즈 데니 롱거지 아르셔로 촌더니도 자 와송이 촌 남아 좀 근저야 아진 데니다 자우 산조 수고고 카나 칠르즈가 빌런한데 즈여츠 데니 자우 산조 조수 키 토즈간 톰부 톰부즈레 키 토코토나 세츠즈간 톰부 톰부즈여츠 덴다 롱거셔르지 아르셔로 자우 산조 수고고 카나 칠르즈가 빌런한데 즈여츠 또 출락하스나치 어지어지 출론도스나 응어주시작 떨세 뭐니엔지 다니다 야우상조수 키트즈간 톰본 톰즈레 치 키트즈난 요구지 어지어지 키트곤도 톤너다까 나 홍지라 대양세르만엔 더지 다니다 초크세츠 토암바기 정나 치 어지어지 세츠도 톤너다까 나 세츠 톤이 뭔데고 나 톤이다나르 초가 대양세르만엔지 된다 초 좀 마크 사는 거 같지 아 아 좀 마크인데 다 심게 나 따로 가는 건 늑대 양세면 예지 된다 실거 오야지 단다 롱오라 실니가 자우상송 자우상 고카가 칠로 칙스탄노 실로 찍는다고 어디 어디 칠론도 쓰나 응어서 찍거 지나 된다 자우

0: 히르가 가르초신 자위 가르콩
1: 로르가 로그식리 니리 가르콩
0: 히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1: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0: 나초 로르 단세아리 미 가르콩
2: 조보 총총초 다타 체초 나초 시비에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브르식던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3: 야 나충 지적서 디나 다타잉 저 멋틀데 이런 거 나충 시베르가 칠 타송린 쓴데가 참바학선 바 르비 가르콩근 아시기죠엘 레콩니 아치게 티노 얼르근 담비 좋아다가 딜린 토큰가 저보 총총을 게데 유나 디슬 단진시에도라 린슨 타송콩나가 카퍼통아 그거 린슨데근 노 논슨 바 아치 노르소근 카르진데 저보 총총치 카퍼라그일 야 대름 공리 진호가 알로른 담비 좋아다가 카싱아 아이든 어윤 뜻이르가 아치 시든 그 쓸때 냠때 좋아다 쳐그래 지겠다 세릉등 나준이가 성름 지그나다요 디마차그 그니가 참치라래 참성니가 와타가 고마 제카즈머니 미크 그니간 요사가 로브다인 지그래 그니가 디 진트 로브다 냠게 송이 로브다 주나인 냠게 시라용기요 레타라 등 먹으나즈기요노 그니가 랑랑 그 참성 그 고친 그 능니 고 시라바나라 세릉 어진다 거이슈가 코리 돕단 조고 그 다든 어진다 거이슈가 코리 돕단 조고 그 디좀 신치즈 그릴 야 디나 다스타 아치 그 좋아한다 그 딜린 시에 주였고 두부 총총 서래 마시르 그니 그 참성 카르테 이리 다오키야 침가 고친니 시라블리 롭지 쇼스 냠치든 조나 아치 아이 쇼스 코르게 왔당 아치 아연 쇼스 코르고가

대나 슈니 조보총총초 등 조보총총치 파마남버 참성포시 태그 희샤 통시 가우치라 난등거츠드 냠줄레 주엘 대롱 냠줄레 주게 참성포시 태그 희샤 인지나 파미 후이트는 시바그 치정위 로브소인 더세르크 참성은 시바그 치토미 로브자인 더세르크 침청은 시바그 치토마그 소자이니마스크 파마잉 시바그 치토미 게르근딜 침청기 시비 나순제 페지라 현흐 전부 탭슨 비제지 파미 침청 로수라 니왕이 진식은 동계와 가차르기 뜨릴 시프르 총티니종 영덕비 차등가 로수 등나 리숙제 페지라 멍시 등타바리 디름들 잠응거 제스 환주등 어그니 찬치제 폐지 하정년노그 란슬링 하정거치가 망위인전통젠제 만나 샤등제 어그니 소총란제와 담부요번마슬 사스토젠 형스톱등 르글린제 니와 당립거 제스 초알라 참비 시출타초 폐지제 어그니코등 시바그 제스티 시출 소총제중데 하정거 갈지 대난 전통쟁거 문화식도 인지르고나 토물 머지 요과즈 용국 디마츠크 플숑거 근추즈인 어단고가 더더 정마인지나 참성당 칸자트메 바리 서브르 시바텔라 대통거 심큼크 유고치 참성소수 차르지 유비고니 난든지럽중다다 아초 파마남지 틀라와 빙간처리 파마는 시바그 먹을름드 치 진노가 휘스튼 칸당 히틀 칸디 파민 존드가 쫄음당 존드가 님을스 시프라브가 치가 사문 죽슬 무후이 스토흐나 잠을시긴 시바타라 나치 초이 쳇던 더스다비 휘즈도 선보인 마즈요카 참마셀용나 다 참마 선능시지리 강터 나초 파마남그 존드가 쫄슨나 다 시바그 아질라 한흐 쪼운 죽시텔라 마웅월 체체시바 치르타와식던 지르게시 다니종다당이 디쇼크 능닌 차프튼남 영나 디쇼관 바바셰국 시프르 소소스톤크와 나치 니프릴란 진제식나 아랑니나 시비 아게르긴 임바 제마종 게테 시바다키 파미탕가 후이튼남 아정쇼크니와 달린셰탑시 시바그 산닌데 힌진 땅땅 머치그 람카 이그본 이그브르 아담지지 판토요다 세르쿠 파마라라시기 시바그 망우인 등릉가 쇼라레와 자 첸부 정유물 온징 아랑닌 나밍 회로땅 츠브르 히샤스글란 자마세파 다통 토브종네 시바르니치 샤와시긴 브르 롬신율 츠브르 카프르땅 년친 제모스글라 마영브르 셰기 아랑니 리카 쪼지 티터 쳔다 몰고바 로스 킹땅 롬트가 볼로시와 칭킹땅 성름 소스 참진 여바리 잉 능데 렙종 르데 아정지르땅 카프니 좀문좀와니 닌저사와 도왕업신 년층나스다와 참지 스탑디먼지 쳇지 스카승 톤비 아정신 요카기티 이노자 노친종금안지 게데 숑땅나 영치른저고 시파타르 남영 아르닐 중 토사암 영나 어득뜸다 군듬비츠드 릉저가가 참득근 간크느 시파그 샤브르 스타트고삼 냠죽 도능 샤지카 치물 이나영 아르닐나 아르그니지 쳇슬라마츨 시파그 로브중라 즈프튼 시엠마 타파스콜라 카야르와 도나 시파 역부르 마충아느 노츠 쳔보시렐 온정 참덕인 이프르 희기와는 시프르 한흐 치와는 소 참덕가 돈흥 잠마인브르 간늘 시와는 르글은 아능이 같은 그 호이튼디라 시바 슈구 강탄이 폐지선 좋았던 르글 남영 야튼 접시 선문이 비슈름나 나완디메지 그때 파타숑의 참덕지 된 지르기나 르글니 접시비 체진 존드가 슈름 킬림브르 마슬 다동 레리신 드브기 토소아시키 송아터 아랑니체 시프라 제카토기치 아랑니르 니프르 파타숑아시 잉기시 바타바리
시프를 흡수통

0: 아디엘스티흐사른기르
1: 냥크남바 체초디모 대릉너스지르시그니 뚱니츠글루다담비치니르거땅 야츠그다츠비치치츠 오츠그다츠비치조가인라 자르바리 슈니 제치산들렌츠란님버가스샤 이릉 이슬은쯤튼 야크브 영주그년 층캉기 치니르질린 니슬페버지그나 이릉거 저거치모홍 하타모엠비야 중앙제치부연전츠비쉐지 아리 이릉거 제누르군니 젠츠분절바 땅른시비 야크브땅 공스깡연종 디콩스토그제 저증 호르무즈 총거가 제마추세르 전츠비쉐지 아리 선진틀릉푸이 딘훈 잡적시든 그거둠 시비 일릉거 제누르군니 일릉땅 아링가디티스 도르춘테비 저증거 신츠분자진서 이릉숙디티나 저증데득라 도르춘테브드나 아리엄무훈기 사케제 니브성성따 등위연라 호르무즈 총거가 소르진니 첨글등 덴직만빈 젤름따 딩글응응식베레 키 년디츠지셰제레 년대니종 대탈릉부의 공가 디지털 갑주르셰장 그거둠시비 일릉거 제누르콜비 야크브등 공스 강룽거 공스토비 저증 호르무즈 총거가 제마추세레 탈릉부의 지 니르슴 니나츠 총데비 헨주르 땅 종미그베데 아리 촌진시비 일릉거 제누르콘니 일릉숙진 잡글시발리 도르춘테비 저증등 응이소과 젠츠빈자제 인시셰장 탈릉부의셰나 년대니종 저증등 응이소과 제율돈득리지비 중근긍식연종 아리 촌진시비 일릉거 망글지 젠츠빈자제 인시셰바리

0: 망초코 디마 님 조코사 돈능이 고사 간뜩스 고니나 달라스 과코니엔 카다이타 디나 탕르 디마글에스 능아 문타테 다시 쇼콩글이로과 바머린 신질다등이 아카주 신케종 마망 십출 칸그 단날 마숨비 머그 십출 그샤즈나 초코 날 마숨비 머그 참그 그샤필 베코노라 데진트 날 마숨비 머그 머디 데인적라 세수 데인적 데진트 개강달라노 바탕 고노 고샤필 디르긴디 아다 몽고고라 럭치기 샤완데 치르코니나 디코네기 추레레진 카다이지 아디나 다탕가 레츤데 당디 추거긴가 통츤데 닌조 레츤디 좀드바라 돈즘바 담든 챵브라 좀드긴 간카르바 타르제드라히라브라히 돈드비엔 다르클로 쉬글로 쳇칩 다르클로 간르그 사이랑라 손은 렌치나니인 니크브세데모
1: 다네 비진제 디슬로 제르그힌
2: Sormun oshkilal unchin.
1: Sormun oshkilal unchin.
2: Sarangir nyamdu.
3: Nyankanamba, chetsudimu. Derang da jarsiga nishtung ni chiglu dadambi ci nirga tang jarsiga da chigbi ci chichig. Oshsiga da chigbi ci chunga yinla, zalagbari. Shuni tangdi sarangir nyamdu lensin kya nangtun na naidi chigshal.
4: 시진핑기의 선진 필리 글리니 등 팀을 낭 리청기의 허비 당선 더 독십 등 참전앙 중앙아 된적 통일기라 직시력 90초 비 차굴 응렬즈위 초롱성천라 아릉이 희특 성진 니슬기란토 성친 스중기 당주 진수 등 연리 진수디 슈니 낭돈라 10대 년으로 낭 다등비 친일진인 경하주로 예급제 주시 신핑기 北京门文粗坑前面从前上马人在各地带 中国的也顿参战能力配备斯洛瓦克森森皮利格林尼拉斯马皮南地国母其腾称的顶着面具腾尼尔吉亚皮利格林尼亚参战配备中国的别用自己母等深圳的融入听歌主任所有中共中央恰苏区教育中央的社团社会阿云汤坑歌主任王艺术格斯新在国学马红如期的格斯洛瓦克等中国亚克尼杰杰拉中
3: 佩利格林尼耶新品格佩布鲁中国门门正中门格杂正的克拉子什么能阿杰克尼基尊尊杰杂正的克拉特拉子什么能佩利格林尼耶是新品格但是的阿人杰拉也顿参战能瓦里格新在古杰斯主席习近平给深圳佩利格林尼当这么能习近平给担顿斯洛瓦克呢中国萨尔巴当深圳人这瓦子巴七阿维阿杰克杰杰克巴当 中国等斯洛瓦克人在此等时你等你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日 대실 마르위 럭바 쩐도열 시진핑기 난지 단든 디름 지므레 슈그니 디 슈거 지 타이제 레든 소르종니 럭버르 접초스티 지그니 탑지 탈 판츠니 예치 제스탄다 등니 판츠나 야브주르 타치기드시기 중국 등 서로와케 야크니제 차스르 디그술 만자물 원칭 슈그니 디 아릉 소시에 담가시비 폐지 견조름라 전주고 등 자르치 냠니 제 슈그니 견제위 조든 진충세 탑라 너네 중심 저바 견제 등 조그니릉 폐진로비 멍제인 중국 소지 서로와케 소디 중국 지가 자든 자송시 버릉거 줄시데 서로와케 소등 판친제 대비 캠펜 등 특크르시스 도크르 첨부시진요 아니니 아니 풍냠리 등습다 베니 더몽 폐지 용버 근도 동기 Selawaki Jessic Lamchik Nyam Chantan, Chungo Tang Yorub Gihir Jakub Jia Nyam Li Nang Hiritaki Shigde, Chengji Airta Sabatuyo. Shuni Ji Jakub Nija, Sajungar Jia Nyam Li Ayun Tang Kung Su Jia Jensul, Mali Yogbur Shade. Jakub Nija Nyam Li Tang Subta Paper, Sichi Jia Jabjur Don Tushagila, Nikung Sangma Tang Changzin Huanjur, Chema Zuchin. Matavarigni Suga Saratar Tunli Tang Danji Chabkung Jia Nyam Li Waghi Mugundun Shide. Nyamni jie che chi sarwa ngarwi mungwa chengi. Sumni a mungsum chintan tang sojin jian zaatan jie sabda tunggi. Rigni tang li zil, yilkur, na jun. Sani sugu chabkung ge nyamni shi jia chere tunga tang. མིན ནིན རོང ཡོད

0: 요리에 거리지. 야야.
1: 아니 점기 냥투 용아야 투권네. 네 도라고 상투고야 이제 세상에 다시 남길 저창고 나와서 선두터서 모양 투권네.
0: 고다 고다.
1: 그러시면 뭔가 그런데 부모도 막 대그 공안 줘서 공 모양 어찌 막더라.
0: 부모도 막.
1: 아래 부모도 많이 가진 거.
0: 어래 부모도 막 세르.
1: 어래
0: 세르. 어래 세그 공안 주는 따라.
1: 어래
0: 세그 공안 주야 때나 갑자기 밀리서나 고르기라.
1: 오 야야야 같은 채.
0: 야대모.
1: 야대모.

0: 야 저거 데모
1: 어 먼저 봐 데모
0: 데모 데모
1: 린스 지금이 나가 다시 좀 맞아 드비 니게 냠레 거 돈린데 코트기 나와가
0: 드비 다시 도마
1: 오야
0: 야 갑자기 미리 쓰나 코트기 나 데모
1: 야 데모
0: 야 저거 데모
1: 어이 데모
0: 야 저 때는 게 레슨디나 하시더니 레슨드 그 치토민 참디 르기 르만드 그 모글은 비 칸키 수 참마마다 그스 고노 그 망른데 세크르지인
1: 어디서 건좀 바탕 이랑은 도마 세미 도마 너 졸라 소파 단절 알럭지 세페넨
0: 아리
1: 인생 지미나한테 너무 두고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야스 등급 상관한지 되나 다리 그 완능 전기폰이 다 동글이 쓴데 동참되는 조금 주의를 쓴데 그 손도 받은 손등간 그바 세랑 자시라 다클바 시글로 체집 다클바 강정 세랑 당 손머른 진이인 급지미리스는 나주영 기름 좀 다를 자시들었어.

0: kirgi chikim rindi gu ti jerim gu thona yang chimsang khori gi dana thob jira ta jira tag jira xe chi ranga phasa phayu ndani ranga yarnang gu kongsang da chiki chi tong gu ti thani yang gan qriwa zu she na
1: ya got te na ta ta gu twa gi thani ta ta thobra su sun chonaran ja gu ta yarnang gu kap thong de chim do chong dar tan chog dali yarnung ge ti chunda do gonda chi kyeok jagun ina chimdo si chi nyam jogun ina da so ge la ga tni din jog jin nan da ge she ge ge sob jong ge ge chwa jin nan da ge she kon tni da so bra su su ni te ge chunda da ge la ga tni mar kuri ye dak ge won ra she ge won ra mo da in don da yarnung ge kap tong den chung jin nan ga rong ge ta chul jin nan da ge da gong ter she ge ni ta tni rong gi lo mo cha ge da chul ra na chi po su ge lik ka 창은 총리 연일이 오늘 또 그렇게 냠냠진한 자기 강스터가 롱크 또 척글아가니 다 다우르는 거 쓰고 지금 흑기는 안 받는 자기 지금 냠적고 사기 돈도 치까지 치트도 오늘도 나다 셰이추르니 아야르근는 거 갑돈데 토나 침독 남바 셰이추르가 카프르진 적고 오늘도 그니 뜻적 시긴 자트그리모 아 대인도 좀 생각다 카프르든들 갑적통나다 단데 지금 흑기는 안 받쳐서 대고 요거즈나 찌글아가니 셰인디바가 카프르적통나 아 제이그 심컴디 통더가라가니 시그노 바요크 아 노 바요크 요크닥 디노니 지 로르티 그르긴 하카 니모시데리 다셰이그 그르케 심컴디나다 그르케 삼루트 디노 안주주 흐트기 아 데이니 좀 생각다 더그 롱그 심컴트 디노 안주주 몽치르선다 롱그 삼루트 롱그 그르케 근추 last quarter ni ta tene khichin ga banjo kuno ta chung ge ni tsin da chig de no jin sang ge ta ta ru nang ka ge chim song so so zin na da ge rong rong ge chim song ge ni ta te dong ze ge bi ona yong ta chim dog na ba si ge ta ka pr to no kuno ge ti su to si ge mong ge ne de no jin sang ge sha yi yu su te ni ka pr no ge de li ka pr no war go mo go sha chin na yong na ti nong ge chi tong dang ba na ta mu ti jin ta chim song ge so so ge chu te ne yong ji 카다가 뭐 아용에 대해 셰이즈 냥그시 고시기 때문에 나 지금 마샤근도 시티도모들 아 도저히 아야르가 농가 카톤다 그침도 남바지 냠적고 사터리 다도 수진하다 강터 롱롱 셰이트 요과는 총고나 톰을 롱 하마니 응고스타 미롱 롱 하마 그 셰이그니 탔더니 셰이그 그 문든더니 롱롱 그 담보 롱롱 그 근초때 냠적주다 하존 그 같이 대노 좀 생거 롱롱 그 지어롱 회자토이나 다도 셰이트레 김송급 없어서 쳤더니 과정 살롱 좀 들이는 것이 너무 그래. 내가 지금 생각다 찍을라가니 들어. 니라가니다. 저들은 나샤이 또 카프레다 스위치 좀 다샤이 그 시카글라가데 시키친가 반적고니. 아 디엔제니다가 니그라다 글라가데 노바 몽아티코네. 다다르는 것이 멍치와 여러 만종 여러 터나다 니그라다 마샤는다 니그라 좀 멍치즈기다. 대 니그라다 공고니 또 그니스도 시그먼거 되는 지금 생각다. 다 몽히스크 카프르티 치르송다 니크샤그메노 파치톤도타 잉기 오케데 노짐상 카프르크 몽알라가 저기달 시긴 민스큐다 도고다 하중그 같이 근도르치다 치그리 숨글라가니 숨나다 카프르트라가 저 치송 디농거르스틴 하가니 몽마스 치르송다 디노네 용치 고르모 몽아 요가 틀리데 호르코니 디톤드요 몽가 테노짐 상가타 장고타글라가 쇼 콘텐니다 카프르트 셰이슈르가 저나다 돈도 뭔가 치킬라카니 셰이가 롱시통 삼루 아 니글라스코 니타니 돈도 흑팅한 반조 코노로 노파티크요 디안제니다 롱그 침 송그 다치가 파마라 더그치 고르무르타 뭔가 쓰고노 담부터 용 티와티나 요가 쓸데리 다트고 고용고 쿠크 라니요 치 돈도 뭔가 쇼고노 도무그 니트리요 뭔가 테이노짐 상급쇼 콘탈라 다냠스브르데리 셰이데 카프 뭔가 스타임즈규데도 하충가치가 самглагани чадрызната шайиндагы капрлыга жоттона гомурете хар няги меладали та капрмуасе тицо чинни чи ниго харасе уну тому тондыгы мага гожи окта инжим санг та тицо кыркенда хира ронгка ярнунг каптугы шайи чонугу ти кыркэ цоагы гобдык бобжонгы гобдык ласка нитни магазга та тондыгы намын чонгы мен отагала катта суюм капрлыга жоттона отагы нитскэ уни шонгы окта инжим санг капрта ये जनता बगा सिंह में सोचते था हर चंग का चीज़ सामग्री तो चुरे दिया जाने तक जो ऐसा नोंग का तुम देखें तो नंबर तुम संजीन रहता था तेरे गिरके नंबर सिंबर कोट्री यूनों के लिए शागरी नंबर का हैंचर नोंग के जो स्वागत नहीं था तो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어디 동들이 땡동나다 아 야는 그 카버 근데 그 딘적을 약간 딘선진을 하다 뒤 진도 안 코리지 그 쳤더니 포브라스 순이랑 그 다스터 랜덤 문도 약간 니라 머크리 샤이슈 디 통통이오나 아 다시 그 침송 그 소소경이 탔더니 진단 그 지기 차라던 뭔가를 말을 그렇게 있고 아 된 진통 것도 장고들 뒤 진도 참도 남바진 선진을 아 단데 뒤 달리

0: ཁྱི ཕྱད མམ དེ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ཕྱི དང ཁྱི Чалшулсуумби газгышнин малиба. Жавшин чарви ингом цараш тугжулжин.
1: Каланкрштоки хавин чумрбкан. Момбрхсалви адунгамдарнян.
2: Хешкрмелун.
3: ཁྱི ཕྱད མམ གསྲ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ཚེ ཚོགས མིག སློབ གྲྭ ཆེ མི རྒྱ གན ཆེ མོ བདེན ཆོག ལག ཅི ཆེ ཆེ ལག ནང བི ཡེལ གང ཅིན རྒྱ ཅེ བ ཐ ཆོ པི ཕྱན ཅི ཤཏག ཅིན ཅིག པི གནམ ཤིལ ཁེན ཆོག སེ ཐི ཤེ ལུང ཤི པ མིན ཐེ དེ གོ ཅིག ཤེ ཅིན པི ནམ པ ཚི དེ དར སེན པར རྒ སེ ཤེ
2: ཨ རང ཤིན ཅི དོན པར ཅི རྒུ རན ཅི གུང རན ཅི དམ པར ཅི གུང རན ཅི ན གུང ཤིག དང ཟུ ནོ དོན ཏར མ ཁཏན ཀན ཀར ཁཏར ཁལ ནན ཨགར ཁསལ ཆན ཚར ཁལ ཏ ཨདགལ ཁཏན ཤལ ཁཏན ཤལ ཨནོ ཤལ ཁཏོན ཤལ ཁསོར ཤལ ཁོ ཤལ ཁོ ཤལ ཁཏན ཤལ ཁཏན ཤལ ཁསོར ཤལ ཁཏན ཤལ Korshe, Panshe, Tinshe, Tashe, Gukadiga, Huijo, Niganani, Adagal, Tinshe, Sunshe, Tugukra, Tonshe, Adoshe, Tonshe, Nigari, Mananga, Mananga, Tamjupa, the Huijo, the Kailan, Valeni, Kainim, Nad Gukaya. Jeanla, Tansha, Kersha, Garsha, Kosha, Shesha, Chansha, Tansha, Kosha, Tata, Tata, Maur, Htinzimba, Nunzimba, Nikana Naro, Notazano Mari, Kana Naro, Nunazanundi, Nichagu, Chutisri Nichog, Indicana Naro, Notazano Chukra, Kana Naro, Notazano Mari, Kana Naro, Nunazano Guga, Nunshil. Nantanga, Nungu, Nungu, Nutuntingu. De Torsingu, Katano, Tonga, Tonta, Injimar, Nuka. De Hujimotirata, Katana, Rotora, Tingu, and the Ignota. Dera Tourismba, Zenzimba, Suzimba, Dezimba, Tourismba, Chenzimba, Ranzinze, Kumberinger, Dumberinger, Timberinger. Xavier, Kevinger, Tabe, Yachi, Shirisha, Wood. Teter, Mungila, Tiva, Soro, Songi, Shella, Mungi, Mepi, Mountain, and La Chester, and Jipang, Shirishati, Mungi, Mepi, Jitsunda, Tachi, Mungi, Kanani, Sitan, Shitak, Taurus, and Ganani, Taruin, and Jokwa. Hana, Shivi, Tang, Divala, and Jipana, Cho, To, Shu, Shevu. Chef de Gonod, Odo Kang Sievik Yamnuton, Jaya. She, Ki, T, P, Ni, T, C, Po, No, T, T, T, Ch, K, No, Sotan. Adagla, Adrukshil, Anyukshil, Toshil, Alefshil, Shifshil, 네가 시시드고노 공화를 철 세르 컨 들라소관 국제게 시드헬이 요노 데도고 데고 군이야 아저비셰 흐트셰 아도셰 제셰 흐트셰 아덕셰 그고 네가 흐트셰 같은데 네가라 미용가 티셰 소탄 젠라 똑샤 타샤 키샤 아그샤 로샤 소탄 티틀리 젠 타타탄 마와란 지파 흐투즘바 히즘바 아도즘바 소탄 흐토크엔제 그펜제 히웬제 시 소체 섬브샤오드 니 흐투즘바 고노고 흐투군데 마토 로토카 로토카 토라 드기 관디치 마치기 아 마치기 테마토 로카 토즘바데 양지 사메 쿠쿠모 데 양지 사즈오카 토즘바데 티나 히송노 원나토나 쿠쿠 쿠판데 토데 토즘바 토타 토헨제 타 그펜제 히렌제 시토 시 섬브샤오 디젠토 무인 디와란지 파 펑 칸 탕, 금, 템, 강, 송, 팸, 금, 춘, 템, 소, 당, 아들라, 흑동, 아랑, 동실, 아랑실, 아랑실이나, 피치가노, 흑담실, 냠실, 뇽실, 아낭실, 도실, 사실, 지실, 언니가 지실까 진저쯤더라, 샤서 뇽아디도 코티 테카직 소르지게토 노팅고케야 샤서 뇽아 소르지게토베 젠라 봉샤 방샤 장샤 랑샤 롱샤 아마샤 소탄 따따땅 마오얼 아랑즘바 크테미즘바 뇽즘바 오두즘바 넝게 똥월인즈 냠버인즈 껑월인즈 템버인즈 사원저 소소 마능 심 대완 지파 흐틀 르틀 셰르 우 아덴 쩐 흐슨 아민 신신탈탈초토

시적 마와근 안남친 키멜란 오진테 녀시가 히지드메 마와다 마요와데 뜨리지 지득 히지드 군이라 지라 알카 베나 마리 알카 테라 쿠아데 이그 루톡 치모디네 지투트 미시고 미시네 지그 루톡데 치케셋노 이그 루톡 이그 타나다 히지레드노 디누부타 마와데 응원나 히지드 마르드데 마와다 똑화셔고노 마레 마와 안안챈다 근체 디진트드시니 우두고 당마가 만드글이나라 키고아 당마이나 가데 푸창나 유노 시사라 탄제 쳔바 드진 유고 탄제 쳔바 다체레 가데 푸창가 츠노바 푸투스 야와더라 데라 탄제 쳔바가 참다 야반 죽노 마라 다실 험부나 유노 소가 시사라 근즈르제라 타체 쳔바딘즈냐는 말 근즈르딘드 군레 타체 셰드도다 언체 윤데 메치노티 크루고 치체 쪼코 토차 메치노고 왔다그레 치체 쪼체 토차 메치노고 왔다 쳔바 조르와 조르파 군레라 디타 디헤 후주 쪼토나 마타데즈코 후주 타무 타무데 타시코리 쪼 트와데 타나 Nirdad nugu sal artiq dati mantad nebi khuyju yinna min nimaga nima adawa tizguna mo tiniga tsikhde jayi jatani nirdad tina adati niga mantad tani yinna min minna min suci mudi yinna yin suci gul tak jizade kamu dhira tarshi shiwi shiti tach mangda yinna min di mantad tanga lan juwa min ju ta tani hara suna ta tarong yo kuwa ta dhikha tutsuna nana tukha tani shira wun maare kuwa ta dhi nana tukha ta shira meka jinsa chirna para kanyi gamda meka jina ota kya razak chedhu ka dhichu sumbu ga arangi na tunji muu san tunbi niwa meka tunji muu san tunbi niwa meka patang chertang ka sumbu ngi na tunji niwa tunbi niwa meka nyerda ga dala Arangi ni tunji ngu tunbi niwa yuka, daadha na sasa khaambu kujuwe, nyadha na tsawala kujuwe, tsata niga adukdara, kanyi gu kusu tamudar, tina salatakdala tunji uka, daawa gu wala tunji meka, nima gu mala tunji meka, nyad tunji uka. Ya, tawi ma ngami ti jinji puyika ma tini chi chaki imbi, ma tini chi chaki imbi shiwi chaki ndigo kuwa lantza.

0: 양력 때 차시 구하라나 나또 오늘 양력 내 양력 거 초드나 때 당상 그 가짜가 셔나 체모드나 자녀 거 구하라나 양력 노테라 라다 양력 노테라 또 팩 구하라나 다 니 차킨데 또 팩나네 또 땅 파워 한테 땅 구할엔진이나 다 차키드 논도 또 냠마드 제나 아다와드 제나 또 녀레 마 차히레 파와레 또 패게데 야르크셰즈나 녀 마 니가 아나마나 인세구나 아나마나 문노타 코타그레 모라데 녀가 똥고 마가 마똥고 모타타 아나마나 문땅드가 차히 엠비르 그노 차킨데 또 패게 꾸알랑니 셰나하가 야르크 꾸알랑니 신 셰나하가 르파네 리치 야르크시 옌즈 타토 人们有点人么我讲老快没弄个你是个我们我来的要老快没来他去你妈的自杀没就我们老快没来有个公安没来有个他那骨子没弄你来有个骨子我都要穿上讲都看说话还有说那看说那可个用的这个然后呢吃的有个的骨子没你就有个骨子的
1: 디치가

근데다 뒤이 자도 가게야 마타리요 타디든지 마비인 동네나 내 치치되고 마가미 티진지 부이기 마디니지 자기 밑에 줄기위 망타 젠지 마즈 보이즈고 저지다도 망아마당 마시마시 마니트 손에나 마트네나 디단디나네 특점 특게야 특디나네 다 특점 특가 아 망아마비라 마 이니노 모트가 특점 공탄 특점 슈즈노 드고아이니나 디다 미트마베 가가 망타 젠지 마즈 보이 정월에 샤서 디즌트 상마 상마나 상템데 우즈 사가 상템데 저도 저즈네나 상크라데라 상템데세라 상크라데라 빵요노 빵요노가 니냠부 냠부에나 상템세라 상템 트라죠 드르테라 탄카 아가와 타베 무유케 마즈 미 마타 정와타 아근카 아야카 크세카 세칼군우 무슨 기중가 찰라셔네 가자셔노 사월라 마르티냐 세카요카메 그드네 아 이르티노 사월라 마르티냐 세카요카메 그드네 마능가 마즈 마능가 망타 정을 샤우시도 대야 망타 땅중 고난데바 따르 송화데 수치와탄라 공화임비 디 고넬 망이 디 군운데 추치서도고 진센치나 니테나 부이 부이 마타정 무이 무이 마타다 마낭게나 마낭오데 니텐트가 존터네 야 마라소나 부이 무타 부이 마낭정디 니세 마손네 티테케타 추치 총즈누가 시차티 드니오노네 추치 총노데 니텐게 츠라 니텐게 츠 마숑아니가리 그 시차 총즈다 추치와 군이르 군오 게사타노 추치와 군이르 티에체카 트그마드 트그마드나 당선냐 츠드고케야 고에샬리소라 칼라 프소라 아즈마라 카라 군지라티 타마 타사디 우카테 코아나 아토나 마타도 코테 손티나티 디톤 리구가 오 티그 아그그냐 톤고노 티냐 트그마드 아그그냐 톤고노 티냐 트그마드 아그그냐 타마 니가 타만데 고아 니요 고아시 체르라 아니우가 아야타네 타 마 마톨라 치크당데 야나 워송데 티 카마 시고레니 우드 뉴제네나 야마나 니우 타모데 멘도라 뜨가 초트 렘바가 고모테지네 티냐타 타마세네 돈네 대도 곧 참아도 곧 뛰시기래. 아니 체육군은 곧 참아들. 드냐 며칠게 아 체육군은 나치 체시던데. 시구모티 말아. 아는 꼬야 지 말롱네. 월저 월터네. 아는 꼬 말아나. 다 주지 부 말아라. 땅에 저때 가마비 때군은 가마는 돈 뛰리야. 대체 또 우리 가까이나 셀라파. 저때 가마비 때군이. 땅 우물가 미용거야. 다 저 가마든 저군은 가마티리야. Kshali zhugno, kshya gugleli zhugno te dhukho te ra, gugleli wuno te nyangal hi maad jirab. Tawi phi mutan, hkangpa, tamba, ndapa, tawi mi putan. Tandana chidhu shungunar na, kata wasa namapa ngara la thame waga, tandana tundukya tita dhukh shungunar, hkangpa, tamba, ndapa, tawi mi putan. Tumu, khtarwa, khtarwa dhana chandrik nungu tundra, chandrik. 산창적노 아제와 다 마능기 모정와 야 마튼정선 대녀 뜨면 튼정는 고 마튼정는 나 죽거라 저 저디노 뜨면 튼정지나 지 역지르빠도 거라 니 마타전저 터나 다저터데 양지 다터 요터네 에이나 문튼정 저디 소시네 다튼정와 임비 Semtag niki ngitinji gongpa niso Yandu sanchiwa tak tanji Sanchiwa gongpa kongra Kata wasa nama pa ngara la thamewa gongpa tiri Ti sanchiwa gongpa ra Tanji ka gongpa kongra Puyi puyi mantata muyi muyi mantata Manangi na manang odono Da tanji ka gongpa ra Semtag niki ngitinji gongpa niso 이제 오늘 나라 라슴

0: 야, 리펑 도파펑 히라 쩍도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레 접나바 디다타 체적 달롱나비 시등 차총먹가 가튼튼 전진만다는 찬지 공후 상친 용제 대친세리 라진잔들 하스가바 거와게 잔진 팔미 잉이인
3: 레인다지크 즈마탄지 슈니 가트 줄리 잔들 심케나 잔시 글로알마니가 소싱 잔킨 용누가 글로안 드부라 알마 대치 소니가리 송미 가스나로

양을 관동하시나리서 안비야 돈드가라 징아스가샤노아리셈 안거세트마라 지스가가모아리셈 안오아마시드가 야스가가모아리셈 안오아시드가

0: 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中央民望军区龙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
1: 생리의 공감사 샹라 선교를 냠자 리센 쇼인 땡디 선교를 기능 된소니 시진핑기 슬로와키 총통 페일러 글리니타 제메나의 고르타 시진핑기 7두단 치군분대 리든테 주변 계시낭디 7두단 치군분대 뉴바 나르베 직두 치보타 계급 진앙기 중화 부주수 튠지 비덥세 교로 군디 동괴비 내드나와타 왕후닝 개용기 7두단 치군분대 리든 최소라 쇼보마세 중세나의 고로 리샹기 河北 唐山土 덕십 섬진남의 고로 어리탄 유린 총통기 포장가부로 주민지급 계지바닥진기 가고디 튕기티 주도로 시비 고르소이 샴라팅티 선교르기 낭두 십전남세로나 디글레군의 비비니수 다오둔비 진슈 개인인가조 계급기 주시 시진핑기 미망 소강심으로 중국으로 예둔 섬진남으로 비비 슬로와계 총통 페일러 글리니타 제민호시 계급기 주시 시진핑기 진슈 개인인가조 미마 초강 체미 촘친 장마르 제고 송리 슬로와키 지튼 계급기 송통 페일러 글리니 랑예라 계튼 섬진한 워 페파라 거수슈 유버시 남디 고무치 당친토 퀄루미교기 자팅 니슈 석지 차 유버시 페일러 글리니르 페브로난 켄체수 중국의 자뒤 슝습 침부타 종통 슝레 강기 주진소 유버시 중국 중앙 첩지주기 오유 중앙 치초 리튼 슝레 강기 주진 왕이소 거수슈 외 제고르 슈 유버시 먹본 저저가기 계급미비 계루저와타 벨레겔리니 시진핑기 페브로 중국미마 징주마 섭진주가라 세보시 계급미비 조다기 시디네 섭진주가기 남지주다라 세보시 벨레겔리니 시진핑기 딘주다라 랑겔라 계든 섬진나와르 페바시시 거수 제고주티시 주시 시진핑타 총통 벨레겔리니 남니네 제비나오시 시진핑기 슬로와가니 중국 사바타 지지 중앙쇼기 계급기 제시인시 중시 자세기 준신이 자와 딩섭신 로드브럽도 개부식시 니도 니접시로로 계급미비제와 텁주족대제와를 신법바르유 초니비 냠도 비준시병호 계급미비 바르기 이치 균퇴왕 섭도 신바타 냠레기 좀제 삼미시에 바르튼바 수균 자시 미심라소유 중국 슬로와가 단련토 편준 진조타 이치 시바타 자념니편 댄링 교르미제기 중시 특주 로베저와 뒤니 계급미비 미마나 편대 준두 유지 된도 시진핑기 곰덥지마라 존에토 샴세기 레드윤 카시 약부족기바디 직내 특주기 이시 된도 동화타 로댄 교르미강 편수의 갑교를 차구 마시 중시 계급미비 첩시 름루 적음해 이는 양초니비 랑소수의 담비의 공비 능부로 변천 지구로 쉬워타 자조 냠력기 총리 제외 양도소 균형체계기 디니 중시저와 균제타 경렬강 공비조의 멍시시 슬로와키 중국지기 자퇴나 지송치에바라 중국악주 시진유라 슬로와크 초단염토 변천기 대외 개변타 도구로 치서 개치리라 따도 강리진도유 니니 니편 냠력 섭도당니 퇴무 공비용어 체계지시 슬로와크 규지 람지 냠주타 중국타 유로 위샤르 계급기 냠레난 쿠르타 쇼시 촘제장 유르도 사와도 유 조니비 계급니비 세숑 파르기 냠레 우윤행가소 직시 피주 응아레 예바진네 계급니비 냠레라 시주 테기 갑교르 차괴바타 방미 뉴조타 정진 변조로 취미 수준 미더브리 뉴소 사다르 튜네타 문튜 계급기 냠레 지시 목튜신네 냠레 계작단 실사 티베 마마되고 솜니 망심 지투 섭도 당니 수균 사시 균지 시그 지시 리그네타 르제 유고로 슈노 산에서 개봉 가기 냠리 갸기 동화타 미네 좋은 뜻대로 동화 계급 니베 슈니 파르기 베리라 무투 꾸자 치바 벤준 롭종타 벤준 진진추 귤륜 섭도 동화타 자시 섭도 동그 신이 계지 자념 장대라 송교타 콜러시비 주교티 귤주타 강디 튜구상도 동그 정말 튼주라 흉류 개보타 냠지 계속이 대화 체비 계지 말하다 계지 지팀기 멍시 체비 계지 딩람라 로데이 규르밍 항송경 체바 라단진의 자냠타 고림 예비 점린님아 젠타 군편 공양기 변조 고려시부 젠라 군디 당리 미리 계려왕 직퇴 말하 뒤규로 군디 동구의 시 내도 능도 시진핑키 점링키 로게 피규로 모두 욕수 조신유 중국타 유럽 기체와라 고급 사바 기신체유라 젤롱야 민용어 제유 젤롱 고급수 교류통민 기각사니 자념 주미타 튼디 게세 토바 체결도유 중국의 토다 발송토 유럽 난지 로바르 짐바타 락삼타 편심장리 유럽 발기체와 공배동신유 슬로와키 유럽 난지낭 중국타 유럽 기체든 초바 체교타 개겐 탁주 약부 체교로 군디당니 중국타 유럽 기체와 견제타 대비왕 공배주와 체교티 개젠 대비 뉴버 등규 제와 유지된도 佩勒格里尼 주시 시진핑 기구 지워 중국로 점령 용기 도난 지배 공백기 총재 도발 슬로와키 세대 등조 시기 중국 초기 롱아생기 철구의 수범마스 모두 락련단니 중국 나비 등립진 组织了 대비왕 군디 동위 뉴버 티레 민남기 이면시기 유배 제시를 지린 초부유 슬로와키 초기 계급 유비 특주 로대 제와라 진신 시바타 로덴 규르밍앙 중국 지계 자들 락련다르토 중국 초탄 빈준 이치 섭도 동화타 냠레 라 슝르 갸바 자시 섭도 동화 제체디 냠레 기 캡군 사바 갸시르 동화타 빈조르 뇨송타 미덥 링뉴 청진 빈조로 취미 뉴주 사바 소 캡군수 냠레 기 촘제 티베 마와 토바 첸디 계급 유비 미만라 디기 티베 체와 준규 리구 창신휴 중국 길이 슬로와크르 마조 냠레 제발 용교로 거수쇼 유인 유럽 난지기의 공도 계급 유비 군디 슬로와키 유럽탄 중국 냠리라 군디 후다 동화탄 계제 슈리탄 주미 제바규 미둔베샤 탁주 외삼친대유 슬로와키 초기 중국 계진 내법탄 쇼킨라 제퇴 통친탄 낙주 쇼규 중국 초탄 냠토 종마 직로 타종탄 냠지 계속이 전진기 미유탄 계지 제팀라 송경 서구

0: 中国共产党总领给习近平领了官地动画接近对于主席习近平给年度年资助理总领米特平率促进团队能别多谢他全国斯洛瓦克琼领别的米特云了中国共产党听说了他们是不他米特平率给国了西北决定了兄弟给你米特云了地基为军队越界送一不行 年底年工习近平给民马苏杭前面十多宗前途配了格里尼拉各随随团相遇王毅狂在结果的秀月年底接触斯洛瓦给总统配了格里尼南北国母节汤前途别名面马八位陈翠独立了没多表演第一个来过年别问题是年下来中国中央给接给不出席给给不及主席中央某位给主席习近平给其空其对他并对列顿天组队开启能力 党给促进作业把促进，七控团七对半的列顿特区级，党中央给特区规制团结联动七八团，加起七控半的团七六半的提醒七控团七对半的亲密的团结归拢七八局，结合给编出团几所空白了官地动画团，中华一人类军政团特别动画，中国团集结会给别的两面十多动画所集体，给咱点别立即批阅接的能源。习近平给。 两句一两不三百多，退了三百中规开局点别，几所人路结棍吧，组织都七八团。七共团七对半的列顿过了给，党给西区全用了六大的七八。党团阶级的列顿全用了命令，七共团七对半的三八团，七共团七对半的多票特别六百公里集体七八。加起七共半的团七六半的提醒七六团七对半的亲密随军三八军政团，亲信给信给这些十多动物的七团七八。
1: 屯木门一边上着屯北团，前期特别计划出发。每个恐怖机构的给恰恰进步了，相对忽大说话。阶级技能给中华一步注册，屯这别的不解决了，滚地动画阶级动力。中国那边停了不进了定力，阶级多点组装团，每里给他的给恰恰乐不起来，却用了滚地动机，积极多票屯北恰规新民族能源。
0: 改用七控团七对半的列顿出错，进到团北次，你是团一年，再去改人吧了，毕竟都遭遇。出错后，习近平给组团开展决战能源。中国中央七七局局军委改用四队局主席王沪宁出错了修补马赛，总写战能源。王沪宁给总写能够，结合主席习近平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了统七不能点，而且了请俺组团开展能点。
1: 加起七控半的团，七六半的提醒七六团七对半的亲密，阶级级编组团，几所空白了滚地动画团。中华一人类军政团，特别动画。中国团七阶级别的，两面十多动画所一体，立即批活了，才对定着那个团。七控团七对半的新秀团，都不需要集体七八团。阶级级能给中华一部署，团结别的不拉滚地动画体，连跟团浪起对能力。
0: 退了三八团，杨玉龙不三百，七控团七对半的列顿也不出奇，卡车三顿三八团，最终选择改进扩团能源。按照六九年的团，国定是不能的，老大的团结小学了，他们也不吃关系送去。王沪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呢，当团阶级给越令人心团，特具人心给列顿形式。退了三八下半年送。
1: 七共团七对半的列顿了，全用了兄弟给予了，偏着杨文三退不退呢？当他结合给恰恰空白期，相对女田学员。根据冷不三百托，习近平给退了三百中规开局点别几所人路一共吧，组织都七八团。退了三百，党给特区级局的列顿也不足够过了给，结合主席习近平给广播开展团。七共团七对半的列顿过了给，那么些开展，六大团结定十七八。
0: 党给促进人数不谈，革命区别中仓村传说听孙不谈西北托给七共团七对半的列顿了，兄弟团连锁动员过了给，特区规制六大的团结结巴。新秀集结起，中国部队两部门局的团，两部级别直接做军政结巴。全用了相对说话谈，七共团七对半的列顿平均集结了用话谈。 给南区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的列顿团，积极给七控团七对半 중국 단 지계와 비례 냠리 제규 섭도 동화 속에 대해 뇌버 대외시와 뒷배 제규로 제대한 다 구자차 구시 송유. 중국 중앙 접지주의 의원 중앙 특조지교부 부장 리간 제의 쇼동 송시의 능급 지공단 지도병대 리등고르기 지계부주 지진평기 남시의 개진타 조병 개진기 퇴니 개진타 퇴럽 개진타 대외 낭퇴주 락랭기 랑체제라 과딩섭랑니 당기 균형기 구제타 락바르도 당 중앙기 지도지교르기 구제 균형체바타 지구단 지도병대 리등고르기 당 중앙기 특조규제 락다르 퇴교체교로 탐진양다체바 퇴지배특기 멍시 응아르베 댄도동화 지공타 지도병대 캐왕라 팀다르 송교치구 양탁배 시경제제다와 댄부주부타 락랜다르와타 심슈직제타 모투배특체바 초카기 돕슈 개겸강 직도체바제기 심슈직제권에 뒤럽사배 지공타 칠도병대 레도야부족 귀신송유 浙江省情塔, 福建省情, 广东省情, 云南省情, 新疆有古人共中, 七支部, 롭스부, 개세지급강 雄空军努르德国土坦木联, 中国七共塔, 七对兵的制度给建国路团结给, 别列当前能源, 罗山建建塔, 吴正龙, 显辉界, 吹索拉佩佩, 新贤塔人共中, 重结卡塔, 新疆团结组织盟的, 中央塔结合列共及职业叠卡塔, 职业密码策划, 중앙기 도담 지배 문제 레공타 켈레카시 토림 롭자카시 지게토 자두 중섭 강카시기 경고로튼소 최소라 쇼유 디글레군의 비빈해수 디글레군기 중앙인지 레공기 뉴르시 고주토 계급 진앙기 중화 부조수 튠지 비덥 제규로 군디 동괴시바 동비 제규바시 디글레군의 비빈해수 지급주지 지진평 경학주에 따라 당산도 영국객세타 당산사바조준신의 롱업주코르회급수 중국중앙첩세주기 균례오윤 개세지급관계 종리리장기 진슈개님 허베신진 당산총계도 덕십당 첨진당화를 폐표 공기 지급주지 지진평기 뇌고뇌세타 객세레등 약부주바타 럽진기 영국객세님도 다르베동규고르기 조변개진 락달통규딩섭신의 미마자위지라진부타 제소공매공도구르와타용치부타 터티기삼로타 터도기삼로댄부수바 더십세련타 문수윤년다타 최동탁주 년세로교 객지계준소기람수 균제매바르 퇴상동화제기 뇌고뇌세타 객세뇌바 균퇴치로당토 미마망소기 최소타 균오르기대자라 계련댄디체구시내주나오시 리샹당도 당산상용지수전주지링도표문에 당중앙타 개세지급강기민도에 당산상용진변랑 깨남도쇼로의 변도타 용고객세추 랑소뇌도낭배 바오르 미도표마제 전수경라 괴두연숨쇼랑유 리샹기 롱업수의공기뇌세티니 민남기 제발가신 급디두기 세지댄배 용고객세기남배 민남라 심규서무티표 뒤럽제가준토 당산미망기 시그리토 팅럽젠기 사다르 총결시 개준시바티니 랑리당기 미망기 고치디 강에타 젠로 나소리 남바르기에 생염된배 비준시그리 경람사베토 안수 지켜부지 시진핑기 악주연내보 롤라댄보르니니 뉴스과부타 김시 개준추 직두제배 삼배 돕쇼진보 균진탄 탈배동화타 배조공배타 망수계련소기 레드윤카 댄디앙 야부줍토 바위 총결디 아르베 지도대비 총결식도 조준체구의시 송부시 당산 총결기 류수강토 리샹키 류수강기 예배로시신기 공배내주 년생슈바르 세나와타 사용주 왕균슈르의 면마라 참진나와마세 공수단 잠증앙 비례낭유 공기 지겹주지 시진핑기 캔소르 투제신부나와타 캔주숙시다 소외내주라 토그타발송도 투제나기유 다팅아 칭아 긴소르다와 용규응악주연낭추 디린 장면니쥐 하장약부유바 동급 나라 하장가부추 장면 류토냉문배 로딘 규르미기 닝돕타 호르준타 조난기 경비 소외 넘규르니 대외 구고르 치외바시기 장마 류디심기타 지력 치상용배 면대쇼규 인시 송유바시 리장기 지유초카니 민주감수타 균댄기 다도소기 협조 모투투상도 당니에 前在三对他比较了兄弟家伙他王不军间了肉人级别给连秋色军线没把他拖入东归别刚刚能约 리창기 멘튜미니 까지의 배준낭보라 토지치 쉬부단지 공소로 7회타 14회 10쇼를 된니에 원부균제라 초기 대외망화 진규 제구낭규 리창 안능속비 레저주 당표 당산연락공시 지휘로급 댄시를 펴디 댄시티 로급 랭겐쿠르와 속기 내수 견도 나와타 직제 나소라 시부타 로급 미나탄 비례낭규 리창기 퇴남군토 최동 로급 탐진에 부채디 규남전기 외톱 중다를 지부타 제뉴르 당린타 체리타 퇴비 로급 뉴바 균용리 치로 동구 최동 제공기 직제 락제기 대교라 흉능겸리에 로급기 내라 계제타 대자 정신토로 동구시 대낭규 리창기 민아라 다오 퇴비 담에타 다오 개배 당구 주부기 각세 퇴급소 립규비 겐지 균용리 년도 동화타 뇌지 등급 체마라 당련타 체리단 퇴라 고림 덴베 고디에 카디에 조 고시네 등능규 오정룽기 피부로 슈능규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개용 시주기 진슈 개인 비진토 신뢰당 총습 등급 진도 교로 교수 동화 시비 최대한 주민 총도 소바타 중국중앙체제주의 균례우위 개용 시주기 주시 왕후宁 총도로 쇼바마제 송시에낭규바시 왕후宁기 中共促进中国把措施陆军习近平给苏西南北中共中央给新松给列顿特区社区的党用给列顿给铁钱南给港西的这句军权解脱行列堂重新蒙了孔北东局军权前年为主角度的给蒙特拉结合了那么他重新打击东北特区拉达的解吧行列堂重新停了监督局的局所动物了滚地东北规制给进解吧
1: 退入设备新松列顿了陆军中心去重置托把的提顿前年行列多批结合中局路共得颠不行别把它重新军用的打击东局路批准改进退运民望随着记陆军习近平给行列堂重新停止监督局的局国的给南西改进了陆军拉达的定色协会把它中共更你就别中仓总垂所停息别托行列堂重新停止监督局的局所动别规矩规制它 龙安前期车轨装备车轨三年堂这一两年老大的团结结吧行列堂重新停止监督局的局的中国南北停止监督内部支部堂西当堂交易部的人等人列部的结吧主力底下你结合及团结一把控度区部的结吧行列及区队团结一把堂不再偏着托路东局的图库的结吧第二第二堂西团制度及重新组织小局的官队动画 行列多批的动画堂新平新旧给西区给偏着托了动画所以昨天那天了京都街吧当街新旧堂全面司令满足德国所给列团点地主的列团委员团特别委员给偏着了电影行列堂重新表现特别过年空别主角荣地接轨西的人员建用西区给委员加了年华从头的收益 建用西区给行列堂重新委员联合给给我路顿给切断德西给内资源工作人员是 四川委员团实际开展艺术战役，列部列力给他的给他，主力给团队投入动画，新兵永不颠不用我说了新年，全民团特定解约。中国中央七七局局委员给谁去给抗给总理宣布六个中创投入学过马赛，松懈能有不是？中国中央七七局局委员给用四川局局去宣布时代风格，俺就去做做用能源。 中共中央团给谁去给抗给这一第三团列共及警务路段给从头的拼命三家团全国的三部团结最主委员团全面别的能有不是第二个列共的别问题是他留落地图中国边角的电表区也给中国团比赛投入团偏着七路进列七小牛松团索镇所一股忙不如中这文社调不脱不地中国边角的给电表团孙秀文有不是
0: 他留落地图，地区所中科技启动南征及人堂东坡路，国路通局路，这股团主动一级新年，陆续给推送别新都三百多把团，推送列加加交接半年，改用给启动南征及人堂东坡路给加加送去十吨三级新月。他留落地图，陆续干脆追南三百，陆续交送东尼新疆团，重庆给追南区启动南征及在国路通局路阿东列通马路给年，国路通局路。 俺同家团团聚团里，他乔松先把他，他推送里，他家乔松把他，西军的陆军的推送兵，先都三百多也不是。三个月把军队进进部，这次出战列队团聚的先到中国的行了。他留落队图，这次马兰出卡了，我所团聚起在，顿同局了，就个他，乔我团先把他，他能推广团聚起在。 제대감 지직동 쉽게 니슈석지 다 개동 심벌

0: 대글레군에 비비니스 예사라 대생 뒹기 냠제토 내신 모용고 다 최생기 롱아생 종업에 차르고 제바 빠짐 제바시 대대외 믹세니 예동 잠이 숨줄로 리금 시제 찬이 중국 개주 된배 등급 전기 내야 모용고 최생 말아 준디 총마 뉴스르치 더십 단년의 동화 제동 탁주 제기뉴바 초용리 토로 동화타 사르튼 다 투총기 괴내타 괴내 섭신기 뉴제 뉴댕강 까고 제규지시 차르고의당 대외 탑주 정보실을 맥유바디 당부 존내라 맥바타 내마 냠보 제바 괴내 섭신문고타 최진세규디 계진난기 강체를 지시 우람기 괴내타 본연기 괴내 차타 천주리 규비 괴내 미추 니가라 포비 괴내 림고 민급기 무용고 토비 내시 대신 내시신다 무용고 최진제기 랭겐체제 초 가세 구제제규 니바 내 무용고 최진진비 도시 지마타 년가로 도순시바 대생와라 퇴주르타 지소 염주라 군디당디 냠고 염진기 균된타 최통파르기 지교를 남수 균균시바타 다제기 삼로 균균시네 사르튼타 퇴종기 군에 응아잠시도타 내 무용고 최진시비 처지 응아수인의 강리시바 순바 고송가고 뒷부타 군변 심고시바 계급기 심고 샤르구 군남 강 렉소동화타 로나 타르마타 겐군 비미소 존의 미소라 마네 중라 편제 체비 림고 민급 격계 체로 동화 록드응응고 민급 라게 사고네 겐네 냠주 세교 균용네 협대 당디 제소기 퇴고르 시비 림고 송유 댐부 속바 시바 초두 주교타 편유 체로 동화 용소 대당기 도시 협의 타 미당 외부 고르요제 냠도 응응고 세교 등교 체바 퇴공 딥지 뉴댄 체디 만에 충실기 응응고 최진기 편제 체슈 도바르 체바 제임바시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신슈 개인 중함 코르유부 더듬비 차르첸키 선교로 용자 송도소보다 디유긴 코르비 모드나와라 중함 코르유 송중기 편제 제보라 신나 랑게기 계급 진배 정청 송교 괴타 중함 송교 머티소 중함 파르캄 계제 송교 제바라 편제 문세 되부 등유 제보 주제례 대세 계급 진배 정청 송교 괴 십경업 중 언이치 레베 콩소 괴 니게 송주 소주타 중 레베 콩소 괴 니게 족지 정외 콩소 괴응아 제신해 뷰글릭세 계속 급주 겁제사 고생유 송경 괴 균퇴 라스 총화 송경 괴 계제 겹주 겹퇴 사지기 송경 속자기 창보로 파와타 송경 괴 계제 뒤주 뒤주 상아이 송경 괴기 겹공 계시를 송유 대체 변종 종목랑매 송경 괴도 사이 창보로 계주 겹퇴니 계탄 주미 추 바로 파와타 겹주 지릉의 주 고동 계탄 십주 시주니 지릉의 주 직지직동 겸이 곱주 바로 바로 유 중칸 만화기 뷰세 균퇴 렉주 중화 송경규 계주급주 겁둔사 숨기 상위주 뷰세 야구 유바타 송경규 계주 계주 경의 예경의 망도 송신 낙제타 자다 담로소 중칸 만화 송경 염소로 균퇴 군대 당디 사공기 뷰두 공필라 중칸기 대교를 댐부 고둔 제유 중칸 만화기 십주뉴바 렉수 진파 송경규 계주 계주 겨구 차시기 경의 시기 장보로 파와타 대주 云南 高丽 공산日本 松江归途 经纬日萨巴松주所松协도 중심 松江归家族族日本茶团结社区 松心休息的新月 中康地下松的 云退电动党话 소비사도타 经济记 松江归及 表格历史 家族家族进步타 모주교훈타 장자르서구 지주변수규제카소소 家族国主国国茶松타 家族国主国国茶직 家族国主国别茶主新月不是
1: 나무 최딩기 양덕인디네종 뒤에 피규르긴 도장인디네트 단달긴게니 센시문디니 그야룬디니 공부에게 뒤넘기 생규린 얌자리제시
0: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어리 종통 트럼프이 친슈게닌 보장가보로 섬주용부에 요른기 종통 젤린시시타 낭매송도소바시 최매사르치 젤린시시 쇼니비 요린기 계지바닥진기 가슴마나기 가고 대퇴기타 대신 요린기 냠니 조제주로 라리안 군디동베 지제기 피림소기 내든테 주도를 제유지 주버시 데니 어리다 요린기 총통기 다오티낭 모체 지딩 니부티이마시 우르스 총통 선교를 총이 베스커프이 닌테리 어리 종례 우르스 총통 부진타 카바르통니 계제슈리 제규 제슈탄도 주르마충 원장 우르소당 어리 레든 펑림기 제도 말신 균형 지신 유지

0: 지주버시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첸슈 게닌 트럼프이 포장 가보로 점지 용비 이스라엘 기종리 네드니야 호단 주매제유 디니 트럼프 다 네드니야 호이 어리다 이스라엘 기 더니베 등주토 이레라 냠제 통니 시균 집에 막된 자취 비순기 뭐제 주매 팅 당부디 임버시 네드니야 호이 닌티리 초니비 이레라 닝드 춘세 유미시바라 게렌 덴디 집에 투모기 믹빈 디티 직된 종유 지주버시 디글레군의 비비니스 이런 작세 봉디 하다 무한 비야 중앙 지역부 진서배 진수 개념 어디 이런 개교 노르체디 군습 치와 시에바 당리 지역인 계급타 공수 강식 인수 강티 공수 도비 출신 하르무즈 초가 주도 주교 민시 주요 없이 생남소 공세선 교리님 주쇼 개인 된세 원계이 레센계 원랑겐 장벨라시
1: 米米大吉奇，俺就老爸了出吉吉。米米不吉吉，俺就老伯出吉吉。出吉吉奇，俺就出这两把吉。长度不变，只注意母体形色两把吉。米吉吉这样是江浙切磋。扬州人民只要你，俺们这边的扬州西吉。说出康西吉，与其闽南共我吉。
2: 미리카기 경기 야제당 퇴문 국빈이 중화 미리기 속자 내서당 독쇼 내서 여완 내서 제이.